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gone on a blind date. I wonder who's gonna show up.
2: 저기 혹시 다니엘? 좀 굴려야 알아듣겠지? Daniel?
4: Yes, hi, I'm Daniel. Minsoon's friend from college. She's told me a lot about you. Said you're her best friend?
2: Minsoon, Pep. Yes, best friend.
4: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I'm Daniel. I just came back from the U.S. a month ago. It's really lucky to meet you today.
2: Nice to meet you. My favorite color is pink. And my hobby is reading. And I have a dog.
4: Oh, well, so I wanted to ask something, since you probably know a lot about Korean mobile systems.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Plan? 그 MBTI 말하는가 보네. 플랜이 있단 걸로 봐서 계획적인 J인가 보네요. 저는 좀 즉흥적이라서요. P. 저는 ENFP. 좀 활동가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4: Are Korean cell phone plans really that complicated? Can you recommend me one?
2: Recommend면 추천인데? 어떤 MBTI인지 맞춰봐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막 적극적이시고 나를 좀 좋아하는 걸 표현 잘하는 걸 보면은 ENFJ, 선동아 타입, 그렇게 보이네요. 맞죠?
4: ENFJ? Well, that's such a unique name for a plan. I guess I'll change mine tomorrow for the one you recommended.
2: 뭐야? 자꾸 플랜 하는 게 오늘 이후 내랑 만날 계획도 다 플랜 안에 있다 이 말인가 보네. 그렇게 내가 좋나? 이 지긋지긋한 인기. 오늘 배워볼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4: What's your cell phone plan?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What's your cell phone plan?
1: Plan은 보통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 요금제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핸드폰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 이것을 영어로는 cell phone plan이라고 하는데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and we're going to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ong Nina is joining us from Hanoi.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 니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n our previous program, we report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designated Vietnam 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and was required to decide within 30 days whether to launch a Section 301 investigation. That decision has now been made, hasn't it? 네, 지난 방송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30일 만에 통사법 301조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 해야 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결국 미국이 조사를 시작했군요.
1: 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지난 29일 1974년에 제정된 통산법 301조를 근거로 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둘러싼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이 4월 30일 우호선 협상 대상국 지정 이후 정확히 30일 시한 안에 결정이 내려진 셈인데요. 이 베트남이 5월 한 달간 전국 단속까지 벌이며 미국 설득에 나섰지만 막아내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일부 조처에 나섰지만 침해 행위가 미국 혁신가와 창작자의 경쟁력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 the 29th,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officially initiated an investigation into Vietnam's unfair trade practices surrounding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enacted back in 1974. The decision was made exactly within the 30-day deadline following the priority foreign country designation on April 30th. And although Vietnam spent the month of May launching a 24-day nationwide crackdown to persuade the U.S., it appears that they were unable to block it. USTR Representative Jameson Greer stated that the background for the investigation, while Vietnam has taken some steps in recent years, acts of infringement continue to und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merican innovators and creators. Now, a Section 301 investigation can ultimately lead to tariffs, making this a significant development for Vietnam. There are also indications that recent trade figures may have played a role, so tell us more.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베트남 입장에선 부담이 클 텐데요. 특히 최근 무역 수지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가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미국 통계 기준으로 올해 1월에서 3월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가 우리 돈 약 82조 원을 넘게 기록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본 적자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베트남이 단숨에 미국의 최대 적자국이 된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축소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이 지식재산권을 명분으로 한 이번 조사 뒤에는 이 무역 수지 자체에 대한 압박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301조 조사가 관세로 이어진 전례도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USTR이 똑같은 조항으로 중국의 지재권 탈취 관행을 조사한 뒤 연간 수천억 달러치 중국산 수입품에
0: I see. So the core issue is that this investigation came at a time when Vietnam's exports to the U.S. are surging. According to U.S. statistics, the U.S. trade deficit with Vietnam from January to March this year recorded $54.8 billion, which is about 82 trillion Korean won. And this scale is even larger than the deficit the U.S. saw against China and Mexico during the same period, elevating Vietnam all at once to the largest deficit country for the U.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emphasized reducing trade deficits, and analysts actually, they suggest that it's behind this investigation, which uses intellectual property as a pretext, lies pressure on the trade balance itself. In fact, there is a precedent where a Section 301 investigation led to tariffs, and during Trump's first term, the USTR investigated China's IP theft practices using the exact same provision and imposed 25% tariffs 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Chinese imports annually. Well, how is the Vietnamese government responding to the investigation? 그럼 베트남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 네, 정면 대응 대신 협의 카드를 택했습니다. 팜 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 30일 301조 조사 개시는 미국 법에 따른 절차라면서 이 관련 사항을 양측 협의와 자문을 통해 다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동안 베트남의 노력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요구한다는 입장도 함께 냈고요. 또 자체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앞으로 양국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So instead of direct confrontation, they chose the card of consultation. Vietnam'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okesperson stated on the 30th that the initiation of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is a procedure under U.S. law and that they will address the relevant matter through bilateral consultations and counseling. They also put forward a position requiring and requesting an objective and fair evaluation given that the U.S. has already evaluated Vietnam's efforts positively. And Vietnam is actually emphasizing that it also has also conducted extensive crackdowns of its own. Well, turning to our next story, amid growing trade friction with the United States, Vietnam's General Secretary and State President Tô Lâm delivered a closely watched message in Singapore. And I understand he became the first Vietnamese leader to deliver a keynote address at the Shangri-La Dialogue.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싱가포르에서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베트남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 대화에서 기조 연설에 나섰다고요?
1: 네, 아시아 안보회의죠. 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베트남 지도자가 기조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직후에는 외신과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이 또한 또람 서기장이 당 서기장과 국가 주석을 겸한 뒤 응한 첫 국제 언론 인터뷰입니다. 이 미중 경쟁이라는 큰 화두를 두고 베트남의 입장을 국제 무대에서 직접 천명한 셈입니다.
0: I see. So this marks the first time a Vietnamese leader has delivered a keynote speech at the Shangri-La Dialogue. Right after, he also held an interview with foreign media, which is notably the first international press interview General Secretary Tô Lâm has granted since he concurrently holding the positions of Party General Secretary and State President. It amounts to directly declaring Vietnam's sta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regarding the major topic of U.S.-China competition. And it seems that Vietnam is clearly facing a complex mix of economic and geopolitical challenges.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the country navigates them in the months ahead.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reports coming from Vietnam. 베트남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0: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
1: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I got.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ung.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1:00

나란 존재가 존재하긴 했어. 혀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낸 너만 나쁜 년 만드는 그 웨인 girl. 알면서 나댄 거니까 누구 탓 안 해. 정말 답답해. 상처는 오는데 상처를 못 찾는 게 이래 전념해도 가사의 대상이 너라는 게 기억도 하루처럼 저무는 거라면 편히 잘 되지만 다시 네 잔상을 떠나.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Hello, my name is Liam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anna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So I wanted to ask something, since you probably know a lot about Korean mobile systems. What's your cell phone plan?
1: Plan? 아, 그 MBTI 말하는가 보네. 어, U, R, J 플랜이 있단 걸로 봐서 어, 계획적인 J인가 보네요. 어, 저는 좀 즉흥적이라서요. P, 저는 ENFP, 좀 활동가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0: Are Korean cell phone plans really that complicated? Can you recommend me one?
1: Recommend면 추천인데? 아, 어떤 MBTI인지 맞춰봐라, 뭐 그 말이죠. 이렇게 막 적극적이시고 어, 나를 좀 좋아하는 걸 표현 잘하는 걸 보면은 ENFJ, 선동아 타입 그렇게 보이네요. 맞죠?
0: Oh, ENFJ. Well, that's such a unique name for a plan. I guess I'll change mine tomorrow for the one you recommended.
1: 아, 뭐야? 자꾸 플랜 하는 게 오늘 이후 뭐 내랑 만날 계획도 다 플랜 안에 있다 이 말인가 보네. 어, 그렇게 내가 좋나? 아, 이 지긋지긋한 인기. 오늘 배워볼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0: What's your cell phone plan? What's your cell phone plan?
1: What's your cell phone plan?
0: Plan은 보통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 요금제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핸드폰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 이것을 영어로는 cell phone pla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요금제를 쓰냐는 질문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I have an unlimited data plan 이라 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0: What's your cell phone plan?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여러분은 지금 AI를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쓰나요?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업무를 할 때나 뭐 일상 속에서 궁금한 거 있을 때나 뭐 아플 때, 뭐 슬플 때 여러분이 언제 AI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We'll gather all of your messages about AI. When do you use it the most? What do you use it for? Also, send us a song request and we'll play it in the second half. All right, up next,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부산의 숨은 보석들을 소개하는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의 정아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Hello everyone. I'm Ayun Jung, the co-owner of Avantgarde, a cultural space located in a KSU area here in Busan. At Avantgarde, we host live music shows every weekend, featuring not only local artists but also amazing musicians. We are more than just a music venue. We offer various cultural activities, such as movie screening and listening parties. Also, we learn the Busan Avantgarde Blues Jam Day every other Wednesday, so please come by and check us out.
0: 오방가르드가 올해 벌써 8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매년 5월 열리는 애니버서리 행사에 수많은 아티스트분들이 다 함께 오방가르드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는 매년 5월 주말마다 직접 기획한 공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에는 15회의 공연, 39팀의 뮤지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올해는 지역 아티스트와 서울권 뮤지션, 그리고 특별히 중국의 차이니즈 풋볼이 8년 만에 내한하면서 부산의 세이수미와 함께 파이널 쇼로 마무리를 지어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0: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첫 시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진짜 첫 시작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의 첫 시작의 관객들이 8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요새는 관객분들과 뮤지션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게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에겐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저희는 8년 동안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의 기반은 아티스트들과 관객들을 포함해서 항상 부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타지역 뮤지션들과 매칭하거나 부산에 자주 오지 않는 그냥 유명한 뮤지션분들 단독 공연들을 진행하면서 지역 관객들에게 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또 부산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 셨는데 특별히 부산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요, 같이 운영하는 그 이승철 대표와 저 모두 오랫동안 부산 인디 문화와 서브컬처를 좋아해 왔고요. 2018년도 오픈 당시에는 부산

0: 안에 많은 문화 공간들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사라지면서 저희끼리 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기왕 좋아하는 거는 빨리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실제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곳곳에서 오방가르드를 언급해주곤 합니다.

0: 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인프라나 인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욕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녹록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지역 문화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산 밴드들이 전국구로 작게는 수도권 라이브 클럽이나 크게는 서울권에 있는 큰 뮤직 페스티벌에서 출연을 하거나 그리고 해외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부산 밴드 네 팀이나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실제로 두 팀이 수상을 했거든요.
1: 네네.
0: 사실 이런 부분들을 부산에 사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해주시고 관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씬의 대중들이 좀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셔야 저희 공간들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획이나 시도들을 선보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생하는 부산 문화라는 말 자체가 되게 멋있고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부산 사시는 모든 분들이 팀 부산을 하셨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부산에서 이제 8년째 이런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시에서 뭔가 지원을 받으셨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지원의 형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0: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원들을 실제로 해주시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뮤지션을 통한 그런 지원이든 혹은 공간 그 자체의 지원이 되었든 부산 지역 문화를 위해서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연을 기획하는 지원들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1: 네네.
0: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창작 활동 하시는 분들이 지원금에 대한 정산 활동 같은 것들, 그리고 서류 작업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국가 예산을 쓴다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되게 정직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창작 활동하는 분들을 위한 서로의 상충할 수 있는 행정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예를 들면 보통은 전산으로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사용하기에 좀 편하게 만들어진다든지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마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오방가르드를 다녀와 보시고 너무 반갑게 인터뷰를 듣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오방가르드에 가보지 못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방가르드는 이런 공간이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사실은 제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부담없이 음악을 즐기러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이런 라이브 공간의 매력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의 부담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혼자 공연 보러 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관람이라는 과정 자체가 즐기는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장을 풀고 또 공연을 보다 보면 그곳에 있는 분들 모두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저도 실제로 5월 한달 동안 있었던 오방가르드의 생일 파티를 너무 즐겁게 즐겼는데요. 또 6월에도 마침 아주 특별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0: 다가오는 6월 10일 금요일 저녁 9시 프랑스 뮤지션 멜의 부산 투어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페트드럼 뮤지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밴드는 두 대의 드럼과 큰 모듈라 신스 구성이 특징으로 기존의 밴드 셋의 정형을 비트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멜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프랑스어로 이게 맷돌이라는 뜻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두 대의 드럼이 마주보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듈라 신스와 기타 플레이가 연주되면서 이게 마치 맷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런
1: 와.
0: 뮤지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2024년에 이미 한국을 방문하셨었어요. DMG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에서 저희들이 이분들 공연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무대 위에 두 대의 드럼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비트가 있는데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그 에너지틱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1: 맷돌 비트에 사로잡히신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오방가르드 최초로 더블 드럼 셋을 세팅할 예정이거든요.
1: 와, 쉽지 않은 일인데.
0: 그러니까요.
1: 와.
0: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모여서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방가르드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인디 음악, 인디 문화라고들 하잖아요. 인디라는 단어는 사실 인디펜던트의 약자거든요. 말 그대로 오방가르드는 인디펜던트한 공간이에요. 오방가르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느끼고 그리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1: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k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ung.
8: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The time is now 5 o'clock.
12: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3: 부산이 좋아요.
14: 부산이 좋아요.
13: For my Busan.
14: For my Busan.
15: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13: 부산?
16: For my Busan.
17: 부산 하면 For my Busan.
13: 하나, 둘, 셋.
18: Busan is good! For my Busan!
19: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4: 4 my Busan. Welcome. Welcome to the second half. Thank you for tuning in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It's Tuesday the 20th. No, it's not. It's Tuesday the 2nd of June 2026. The time is now 5 p.m. KST, Korea Standard Time. And I'm your host, Laura McCluckie. I'll be with you until 6 p.m. Hello.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Happy Tuesday. It's been a rainy Tuesday here in Busan. How about you, where you are? Has it been rainy? Or is the sun shining where you are? Sun is always shining in my heart because I'm here with you. Too much? Too cheesy. Okay. Oh, well, I won't do that again. You are welcome. Anyway, today we are talking about AI. So what do you use AI most often for these days? 혹시 여러분 오늘 AI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요새 여러분은 AI는 주로 왜 사용하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왜 AI 필요하는지. 예를 들면 뭐 일 아니면 생활 정리 아니면 뭐 다이어트 아니면 뭐 등등. 어떤 거 제일 편리하고 어떤 거 제일 무섭고 뭐 그냥 의견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청곡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2부에 Our Busan Playlist 세그먼트에서 그 신청곡을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할게요. So I'm asking you to tell us all about your AI use. What do you use it for? Do you like AI? Do you dislike it? Do you think it's scary? Do you think Skynet is coming? Do you think the Terminator is on the loose? That's very low. Okay, good. Nice. So what do you think? We'd love you to share your thoughts, fears for the future. We want to hear it all. And also send us a song request. We'll gather them together, play them at the end of the show in our Busan playlist segment. And then we will choose one person to win a prize, and that person will win a prize. Yeah. We're true to our word, you see. #9050, #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oTalk is free, and YouTube Live is free as well. So get over there and say hello to me and to everybody else who's having a good old chit-chat. We've got lots of people texting in. Taesung-nim texting in. Good afternoon, saying the pyramids are on my bucket list. I don't know how to use AI. I need to learn, but I'm a bummer with technology. 재숙님, I so much love you. So much. And saying, could you play the song Rhythm of the Rain? I don't know what that song is, but we'll have a look for it. We've also got, oh my goodness, look at this. Sangyun Kim-nim saying many things. Let me scroll all the way up. I can't scroll all the way up. But anyway, Sangyun Kim-nim says, someday AI may also ask you some personal catch-up questions asking about Glasgow nostalgia. Until then, this random ajashi will take care of that casual ice break. No, you're not a random ajashi. You're not a random ajashi. Sangmin-nim, what's occurring? Says Huchu-nim, Sarangdo-nim, Yuri-chae-nim, 안녕하세요. Also 고수님, 이세영님. 이세영님, 부산에 도착하셨죠? 어디 계세요? 며칠 전에 물어봤잖아요. I asked you a few days ago. You are staying down near Busan Station, as I remember. 근데 뭐 드셨어요? Why am I speaking Korean? What did you eat so far? Where have you gone? I'm sorry the weather is not so good. We didn't plan it that way. You can send us a text message if you have any data. Yeah. Huchu-nim saying, Isaeyong, if I were in Busan, I'd love to welcome you, but I'm out of Busan on a business trip right now. Have you had your first meal in Korea? 맞다, 밥 묻나? 항상 밥 묻나? 밥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되지. Anyway, let's keep on keeping on. I'm going to play you our weekly PD segment. Yes, because every Tuesday we have a PD segment. So our youngest PDs have to produce, they write and produce a video segment for you. So make sure if you are listening on the radio and it's safe to do so, make sure you get onto YouTube Live, search BEFM or Busan Yeongho Bangsong, like and subscribe, and then you can catch up with all of the updates. But this next segment is a video segment, so it's much better on the video. Lee Se-young-nim saying, no worries. I'm sure many Busan folks are planning trips during the 3rd of June election and 6th of June Memorial Day. By the way, AI was the guide that told me about June 6th Memorial Day, but also gave me some errors. Yes, don't trust AI. AI is sneaky and a liar. AI is a liar. It really does. It does something called hallucination. So it will make things up based on the answer it predicts you want. Very, very naughty. And I've seen things. Anyway, not to be too boring, but I've seen papers and I'm like, this doesn't look like it's a real, but this does, cause it can't exist. And so I've checked it and it's just full of hallucinations. It's crazy. Crazy. All right. Okay. Listen, I'm going to get you into the next segment now. It's called Run to Busan. It's Pak Tanu PD. And let's see where he went.
9: Sama. 날씨 좋은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범어사나 삼광사나님이 유명하잖아요. 비공식 전국 코스로 유명한 서부산 만덕동 석불사 코스가 있더라고요. 함영 생태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MTB 체험 코스 같은 것도 있네요. 화명 생태공원을 크게 한 바퀴 뛰면서 백양초등학교를 가볼 겁니다. 전국님의 모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미 분들한테는 어떤 성지순례 코스 같은 곳인 것 같은데, 또 화명 생태공원은 이렇게 와보는 게 처음이네요. 우와. 이게 낙동강인가요? 낙동강이겠죠? 화명대교도 보이고. 수상 스포츠 같은 것도 하시는데요? 또 러닝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계시네요. 풀밭에서 웨딩 스냅 같은 것도 촬영하고 그러시네요. 뭐 먹어? 단체로 소풍 같은 걸 오셨나봐요. 백양초등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나름 사상고에서 태어나서 한 10년을 사상고에서 살았는데, 그 이후로 동부산에만 살았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들 혹은 젊은 직장인들이 여기 북구 함영동에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살기 좋은, 더 살기 좋은 서부산이 된 것 같아요. 백양초등학교가 생각보다 생태공원에서 거리가 있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도심론도 좋아합니다. 막 지나다니면서 간판 같은 걸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본격적으로 그 악명 높은 만덕고개 라인을 달리고 있습니다. 산복도로길이라서 그런지 길이 진짜 구불구불하고 높낮이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이 필요하신 러너분들한테는 또 이게 수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네요. 백양초등학교 도착했습니다. 학교 개방 시간 외 학교 출입 및 통행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일단 저는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겼으므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레고 마을이라고 부르는 백양중학교 근처로 한번 가보는 중입니다.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여기 가는 길은 한 걸어서 10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길은 한번 걸어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만덕동에 되게 예쁜 곳이네요. 동네가 되게 예쁘다. 이런 뭔가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지 몰랐네. 대략 이렇게 보이는 그림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석불사까지 힘을 내서 좀 달려보겠습니다. 아마 3회차 중에 이번이 가장 멀리 오래 뛴 회차가 아닐까 싶은데, 또 코스도 좀 어렵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런 투 부산. 사람이 좀 많아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등산 코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런 투 부산이 아니고 하이크 투 부산이 되긴 했는데, 석불사까지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1.4km. 여기 멀리 보이는 게 석불사의 병풍암? 병풍바위 같습니다. 석불사까지 봉고를 무료로 운영한다던데, 저도 한번 타볼까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한 살이라도 젊은 저는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는데
10: 마셔도 되는 물이겠죠?
9: 더워서 물 한번 뿌리고 가겠습니다. 아 시원해. 그래도 물을 한번 크게 뿌리니까 시원합니다. 석불사까지는 500m 남았습니다. 봉고를 타고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가파른 오르막들이에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규모 자체는 작은 절이에요.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짧게 부모님의 건강, 친구들의 성공, 저의 사랑을 기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석불산 하이라이트 병풍암입니다.
20: 뭐예요?
9: 자, 런투 부산 3화 부처님 오신 날 겸 방송 나가는 기준 BTS 부산 콘서트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공식 전국님 코스로 석불사 방문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4화는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달려라 부산 프로그램에 다대포 러닝크루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14: 안녕 하십니까?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PD, Running to Busan. And you didn't hear it maybe if you're listening on the radio, but he met a dog, and the dog was eating something, and he said, 지금 뭐 먹어? 뭐 먹지? 뭐 먹어? That's why he said 뭐 먹어. He wasn't asking us. And then, if you haven't seen the video, please go and check it out at some point. He poured a whole bottle of water over his own head on the camera.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So listen, he went on a run. His running route, he started at Sudong Station. He went to Hwamyong Ecological Park, Paegyang Elementary School, and then Seokbulsa Temple. It was 3 hours and 15 minutes. 아, 나는 15분은 괜찮은데 3시간. No, thank you. No, thank you and you. I'll drive. He said it was 11.1 kilometers, very difficult. It was like a four-star difficulty, 4 out of 4 stars. And just for reference, Pak PD usually, Pak Tanu PD, because this is Pak PD in our studio just now. Tanu PD usually clocks in at around 48 minutes for a 10K. So this course is a course, by the way, but it's for those who are really looking for a high intensity running trail, okay, and especially interval training, because you need to go up and down and up and down. It's definitely for trail running, so Tegan would love it. But actually, if you want to walk it as well, it's a beautiful walking trail, and the road up to Seokbulsa and Seokbulsa itself is so beautiful. If you've never been to Seokbulsa, then please go and give it a try. I would recommend, here's my good tip, don't run, walk, and go to Geumgang Gongwon. Go up to the top with the cable car, walk up towards the Gokdaegi and then around, and then you walk down Geumjeongsan. From, you know, halfway down Geumjeongsan, then you then walk to the right, you turn to the right and walk up to Seokbulsa and also that whole area. And when you come down, delicious restaurants. Oh, 추천합니다. 무슨? 무슨 음식? So you can have everything, really. But there's a restaurant, you've got 불고기, you've got 오리 불고기, you've also got 막걸리 파전, also 돼지고기, yeah. Everything. Like everything that, after you've had a hike and you feel really tired and really like, 시원하다, because you've done exercise, you want to have something really yummy. Really yummy. So I recommend, wholeheartedly recommend. By the way, Sangyun Kim Nim says, by the way, kudos to PD Nim for taking the great video clips while running over 11K uphill trails on such a sunny and warm day. Such a professional. Well, he's something. Maybe he's a little bit out of his mind for doing all of that. But we love it. It's entertainment for us. Love that. And also, love to see that. It's very inspiring as well. So hopefully that'll inspire you to get outside and run. Or maybe just walk if running's not your thing. All right. We'll have more of that next Tuesday. What's going on next Tuesday? Ah, that's it. Okay. Okay. So now, just an FYI, I'm going to come back with some text topic and etc. But send me your messages, send me your song requests. We're talk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톡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0: BEFM Local News at 6.
8: 제9회 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 밤 자정 종료됩니다.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영도와 서부산권에 이어 북갑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기장과 해운대 등을 방문한 뒤 서면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합니다.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도 부산 진구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역시 마지막 집중 유세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본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지정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9: Official campaigning for the 9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will come to an end at midnight tonight. In the race for Busan mayor, Democratic Party candidate Chun Jae-soo will campaign in Bukgap after visiting Yeongdo and Western Busan.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Park Hyung-jun will visit Gijang and Haeundae before wrapping up his campaign with a final rally in Seomyeon. Reform Party candidate Jeong Hee-han will continue campaigning in Busan Jin-gu District, while candidates running in the Bukgap National Assembly by-election will conclude their schedules with final intensive campaign events. Election day voting will take place tomorrow from 6 a.m. to 6 p.m. at designated polling stations in voters' registered residential districts.
8: 부산 지역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오르며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도 3.0% 상승했으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각각 35.1%, 24%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9: Busan's consumer inflation rate rose 2.9% from a year earlier in May, marking its highest level in 25 months. The Living Necessities Price Index also increased 3.0% compared with the same month last year. Officials said the rise was driven largely by higher fuel costs, with diesel prices surging 35.1% and gasoline prices climbing 24%,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overall inflation.
8: 창원과 부산 사하구 일부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류 독소가 검출돼 폐류 채취가 금지됐습니다. 지난 28일 창원 덕동과 옥계리 연안에 담치류에서 어제는 창원 난포리와 부산 다대 연안까지 기준치 초과 독소가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 상승에 따른 플랑크톤 종의 변화 영향으로 보고 해당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감시 체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9: The harvesting of shellfish has been prohibited in parts of the coastal waters of Changwon and Busan Sahagu District after shellfish toxins exceeding safety limits were detected. On May 28th, toxin levels above the regulatory threshold were found in mussels collected from the coastal waters of Deokdong and Okgeri in Changwon. Yesterday, elevated toxin levels were also confirmed in coastal waters of Danpuri in Changwon and Tade in Busan.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believes the outbreak is linked to changes in plankton species caused by rising sea temperatures and plans to continue monitoring the affected waters at least once a week.
8: 부산시가 16개 구군과 함께 여름철 침수 방지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부산시는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9: Busan City is launching a flood barrier installation support program in cooperation with its 16 district and county governments to help prevent flooding during the summer rainy season. The program targets homes, commercial properties, and apartment buildings located in areas vulnerable to flooding, with subsidies covering up to 90% of installation costs. The city will focus its outreach efforts on areas with a history of flood damage.
8: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합니다. 해양사고는 최근 5년간 95건, 지난해 25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선박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 대응 훈련과 항만, 어항시설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9: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is implementing a summer maritime accident prevention plan for Busan Port. Maritime accidents have been on the rise, with 95 cases reported over the past 5 years, including 25 incidents last year. The agency will inspect vessels to ensure compliance with safety regulations and operational guidelines. It also plans to conduct emergency response drills in preparation for typhoons and heavy rainfall, while carrying out pre-season safety inspections of port and fishing harbor facilities.
8: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양자 경진대회에서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연구팀은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 투여량을 예측하는 양자 AI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전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글로벌 제약사 유럽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기회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9: A B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Hwang Won-ju has won the grand prize at Europe's largest international quantum computing competition. The team earned high praise for its quantum AI hybrid model designed to predict optimal drug dosages for individual patients. The team also secured research opportunities with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European research institutions.
8: 부산지역 내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9: Rain is expected to gradually clear. Tomorrow morning's low will be around 20 degrees, while the daytime high is forecast to reach 27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19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hien Kim.
8: 정화였습니다.
9: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PEFM, Busan 영어 방송.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네. 2시간 전에 딱 그쳤더라고요.
1: 어, 정말요?
0: 네, 방송 시작하기 2시간 전.
2: It was like sprinkling when
0: 그쵸.
2: I came in.
1: Okay.
2: So barely.
0: 그렇죠. 서서히 그치기 시작했다. So I guess a perfect timing, right?
1: Yeah.
0: 굉장히 좋고요. 근데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After the rain, the heat comes back. 그래서 내일 더울지 안 더울지 조금 알아볼 텐데.
2: 그런 말 한 적 있어?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 것
1: 같은데. Or it rains, it pours, it rains, it pours 이런 노래도 있어요.
0: 그 힙합 리릭스 아닌가요?
1: 네, yes.
0: 알죠. 미스 씨도 아실 거예요.
2: 나도 알아.
0: 자, 내일의 기온 알려드리겠습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9 degrees. 오, 그렇게 덥지도 않은 것 같아요.
1: What do you mean?
0: 아, 저는 35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9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또 보면은 하늘 상태가요. 오전에는 bright and sunny 하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면서 some relief from direct sunlight 그래서 조금 덜하겠다. 근데 UV index will be very high. 방심은 금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sunscreen is a must. Limit outdoor activities if possible. 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많이 쓰나요?
2: Make 뭐라고요? 뭐를 만들라고요?
0: H-A-Y 맞나요? 네.
1: Hay as hay. Like horse 네. hay?
0: 그, 이게 보니까 좋은 네.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하라라는 네. 뜻으로 나오는데 이제 직역하면 해가 비칠 때 건초를 만들어라 이렇게 쓰더라고요.
2: 이런 이디엄 좀 옛날 이디엄인 것
0: 네네네.
2: 같아요.
1: I feel like you sound articulate.
2: 그렇죠.
0: 네.
2: 네. 좀 이렇게 시골 쪽에
0: 네네네.
2: 좀 컨트리사이드에
0: 네네네.
2: 뭐 농사, 네, 뭐 농부들이 좀 자주 Oh, we should take full advantage. You know, all the sunshine. So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1: Oh my gosh.
0: 네. 이거 도시에서 쓰면 좀 안 되나요?
2: 네, Gen Z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뭐 두루두루 배워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2: 네.
0: 자, 그래서 예문으로 The rain is gone, so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비도 그쳤으니 좋은 날씨를 즐겨라.
2: 예,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0: 네네네.
2: 네, 요술봉 좀 치워요. 에이저 가리니까.
0: 미안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1: 네.
2: 자, 일단 우리 에이저 화면을 가리는 날씨 요정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

0: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0: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2: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3: But you're not.
4: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1: That's what you think.
5: 그건 네 생각이고.
4: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1: That's right. Time for That's What You Think.
5: 옆.
1: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5: 그건 네 생각이고.
1: 맞아요.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nd yes, as Asia will be joining us every Tuesday for the segment, the Gen Z vibes are officially back.
5: Thank you. Mm-hmm.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선정된 부스타들에겐 올스타가 준비한 선물도 드립니다.
1: That's right. 2부에 문자 요정이 맹명 픽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5: 오케이, so we thought this topic would be perfect. 오늘은 헤어 건강 밸런스 게임인데요.
1: 오.
5: Yes. Just doing a hair flip for people who can't see.
1: 나는 못하잖아. 그거.
5: What is that?
1: What's you do? I can't do a hair flip with me. 나 오늘 그 비듬 터는 것 같아.
5: Okay, so it's June already.
1: 네.
5: The weather's getting hotter, and we're all spending more time outdoors. But while everyone's talking about skincare and sunscreen, SPF, people often forget about their hair and scalp.
1: 맞습니다. So the stronger sun, sweating, right? The humidity, even AC, air conditioning, these can all affect your hair health.
5: Yes, like 우리 피부가 여기 두피 여기까지라고 하잖아요.
1: 네.
5: Yes, June is the absolute most critical month for hair health. The strong UV rays can literally fry your hair, making it super dry and brittle. 게다가 땀이랑 피지 때문에 두피 트러블이 생기기도 정말 쉽잖아요.
1: 아까 저도 좀 관리한 남자로 했잖아요.
5: Yeah, you haven't been wearing your hat lately. Have you been like, I don't know, washing your hair more?
1: 아,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여러분. 너 이제 뭐 요즘 샴푸도 자주 하긴 하고요. Yes, I do shampoo a bit more often these days. 아, 그것도 그렇고.
5: 네.
1: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5: 네.
1: 이 모자를 쓰면
5: Too
1: 머리
5: hot?
1: 머리 냄새 나잖아. 덥기도 하고. 머리
5: 맞아요.
1: 냄새 때문에 I think it's one bad for the people around me. Right?
5: I thank you.
1: And two, obviously not great for my hair health.
5: Yeah, okay? I'd say.
1: 그래서 여러분 뭐 모자 안 쓴다 그 말 아닌데 일단 저도 좀 머리카락 and 두피, 네, hair and scalp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히려 좀 hair 그 에센스도 바르고요.
5: 정말요?
1: 네, 제 scalp 뭐지 그 두피에
5: 네.
1: 그 좀 시원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5: 두피 쿨링.
1: 네, 그런 것도 좀 하고 다닙니다. 네. 와이프가 챙겨줘서 다행입니다. Well, Asia, let me ask you,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hair then?
5: I'd say it's just the normal, like just the norm, how like shampoo shampoo, good shampoo, and like hair pick. And then like before I dry my hair, I would do like a 열 손상하지 말라고 막 그거 바른 다음에 드라이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 바르고. But I think it's also really important to know what kind of hair you have. Like 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you have 2A hair, 2B hair, 2C hair. They're like the different types of curls. 야,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신세계 열린 아니, 것 같은 느낌이죠?
1: 뭐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지. What 2A hair? What hair do I have?
5: I have no idea. I don't know men's hair. But like for girls, it's like, I think it's like 더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더 curly, 더 강한. 아. So I think I'm like 2B, where like 저는 이제 나 샤워해서 나오면 머리카락이 꽤 꾸불꾸불, wavy. Like it's not curly, it's 어. wavy. So 그거 관리하는 방법도 또 따로따로 있고. 네. So yeah.
1: 아이고 봐라 이거 좀 웨이 좀 헤어가 좀 웨이비하다고 해서 PD님도 또 줌인까지 해주고
5: oh 지금 my God. 오늘의 편집.

0: from Asia when it comes to hair health.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Round one. Oh my gosh, would you rather have a bald spot? Oh my god, or have a serious receding hair? What do you mean?
0: Receding hairline. 끝까지 읽어줘야 돼요. Receding hairline입니다.
1: What kind of balance game is this?
0: The fun kind. 자, 여러분, 하나만 선택한다면요. A, 원형 탈모 되기.
1: Okay.
0: Or B, M자 탈모 되기. 일단 무조건 탈모예요. 무조건 네. 탈모인데 이 원형 탈모 될 거냐 or M자 탈모 될 거냐.
1: Okay.
0: 자, 여러분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이거를 더 좋아한다, 이걸 더 싫어한다, 뭐 그거를 뭐 일단 문자 상관없이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1: 네.
0: 어렵긴 하다.
1: I don't know, man. I think I know what I'm gonna choose.
0: 왜냐면 hair loss,
1: yes.
0: 그렇죠? 이거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것을요, hair loss라고 합니다.
1: Mm-hmm.
0: Hair loss is something that I think affects both men and women.
1: Yes, yes.
0: A little, I think, you know,
1: more towards
0: statistically,
1: the men.
0: Probably more towards men, right?
1: Yeah.
0: But 여성분들도 충분히 hair loss 겪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1: Yeah, like, do you have, like, is your father bald, if you don't mind me asking?
0: My
1: dad? 천천적이잖아요.
0: 그렇죠, 네네네. My dad, he 처음에는 그 M자였어요. So he first had a receding hairline.
1: Okay.
0: 이제 나이 이제 뭐 70 넘었으니까.
1: You just shaved it off?
0: 아니요. 아직 머리 좀 있긴 있어요.
1: Oh, okay.
0: 있긴 있는데 근데 위에 이제 bald spot도 있긴 있고요. 네. He's holding on to every
1: So that's every your future. Strand of... You know that, right?
0: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빠는 우리 관리 하나도 안 했거든. 나는 관리하고 있잖아. 그리고
1: That's what he tells himself.
0: 그리고 와이프가 심어준대요. 와이프가 심어준대요.
1: Actually, I think it would be worth it.
0: 맞아요. So, you know, hair loss, like I said, it's not only for men anymore. It's for women and not just older generation.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이게 탈모 오는 거 아닙니다. These days, a lot of young people, both men and women, are stressing out over thinning hair and hair loss. 탈모는요, 요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Yeah, apparently it actually has a name for it. We have a name for it. It's called young loss.
0: Young loss.
1: Yeah. Experts say the main culprits of for like younger crowd are
0: 네.
1: stress, irregular sleep, and extreme dieting. I think
0: 맞아,
1: I've seen
0: 맞아.
1: this a lot online.
0: 네.
1: Like people post like videos of their like, oh my god, like she's so skinny, but then This is what happened because I got skinny, you
0: 맞아요.
1: know, and they will share all the backstories of that.
0: 맞아,
1: and your
0: 맞아.
1: hair basically starves when you don't eat right. 젊은 세대에서도 탈모가 많은데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가 가장 크대요.
0: 맞아요. And there was even this survey where a lot of people said that they rather give up coffee or even social media than lose their hair,
1: oh, wow.
0: right? So, Asia, please tell us,
1: yes.
0: how do we protect our precious hair before it's too late?
1: Okay, so it all comes down to the daily habits. First, always have your, I think a lot of experts recommend like washing your hair not in the morning, like rather like at late at night,
0: oh.
1: I would say, to clear out like the day's gunk. Secondly, use lukewarm or cool water.
0: 그렇죠, lukewarm이 미지근한 물 말이죠.
1: Yes. Mm-hmm. Rather than like really hot water, you know, we don't want to like burn our scalp.
0: 진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만 머리 감지. 한 여름에도 나 뜨거운 물로 샤워해.
1: Honestly, same here. Same.
0: 아, 그리고
1: 또 머리 두피 다 말리고 자는 거.
0: 맞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Because that leads to like, you know, if you don't dry out your scalp and you dry out your hair, 가려지고
1: yeah.
0: 그쪽에 비듬도 생기고 냄새 나고 맞습니다.
1: Yeah, it's all about like the daily habits, guys.
0: 진짜.
1: It's not 네. a quick fix.
0: 아, 자, real quick. 탈모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1: 네.
0: 그럼 탈모 표현 영어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Mm-hmm.
0: 자, 머리숱이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1: 네.
0: Okay? 이렇게 모발이 가늘어짐을 말하고 싶을 때 hair, my hair is thinning.
1: Yes.
0: My hair is thinning. 왜냐면 thin의 반대말 thick잖아요.
1: 네.
0: 좀 두꺼운. Good job. So if my hair is thinning, that means your hair, you're losing hair.
1: Yes. 네. But like, be careful. Don't say like my hair is thin, because that's a totally different thing.
0: Oh.
1: I feel like thinning이라고 해야지, ing를 붙여야지 이제 네. 머리숱이 적어지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 M자 탈모는요,

0: receding hairline. 입니다. Receding hairline. 이 receding, R-E-C-E-D-I-N-G. 뭐를, 뭐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뒤로 빠지다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1: Yeah.
0: So if your hairline basically
1: is receding.
0: 그쵸. 이마와 이제 머리카락 시작할 때가 거기가 이제 hairline이잖아요. 그래서 if your hairline is receding, 그 머리카락 라인이 계속 뒤로 간단
1: 뒤로,
0: 말이잖아요.
1: 뒤로. Yeah.
0: 이마가 더 커진단 말이잖아요.
1: Yes.
0: So M자 탈모가 receding hairline. 그리고 원형 탈모, 이 머리 위에 중간에 빠질 때는 그거는 미국에는 bald spot라고 하거든요.
1: Yeah.
0: 네. 근데
1: so.
0: 영국에는 bald patch라고 또 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동전 이렇게 모양으로 머리가 뻥 뚫린 그 원형 탈모나 뭐 이게 부분을 탈모를 말할 때 미국에는 bald spot, 영국에는 bald patch라고 합니다.
1: Yes. 네. And lastly, this happens to me normally when I'm like really stressed out, like my hair is shedding.
0: my hair is shedding. 진짜 이게 뭐지 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1: 네,
0: 이제 그 식이
1: shed.
0: 되면 이게 털 빠지잖아요. So that's what's called shedding,
1: yeah.
0: right? Usually it's used for animals. Mm-hmm. 근데 사람들도 요즘에 이제 머리 빠진다고.
1: 빠지니까.
0: 네. 뭐 그냥 머리카락이
1: 털갈이처럼.
0: 뭐, 그렇죠.
1: Sadly.
0: 그럴 때는 뭐 그렇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죠, right?
1: Yes.
0: 네, for people. 자 그러면 약간 아시아.
1: We should choose. Yeah.
0: 네, 아시아는 This... 뭐가 더 뭐가 더 선호한다? 뭐가 더 싫다? That's up to you.
1: I think because I already have a huge forehead, I wouldn't want a receding hairline to become more of a 맞박이. And I actually had a friend.
0: 너
1: 아빠가 맨날 그러더라고요. 자기 맞박이라고. Anyway, 아빠한테 배운 단어예요. I actually had a friend who had 원형 탈모 and he didn't look that bad. So I'm going to go with that one is better, I guess.
0: So for me, I think the bald spot is... If I had to choose, I want to say like worse be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with bald spots,
1: yeah.
0: right? 근데 저는 차라리 receding hairline일 것 같아요. 왜냐면 bald spot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1: 네.
0: 왜냐면 잘 안 보여. 눈으로 잘 안 보이면, you know 그 뭐지?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말 있잖아.
1: yes.
0: 눈 eye level로 안 보이면. 까먹어요.
1: 맞아요,
0: you,
1: 맞아요.
0: You forget you have a bald spot.
1: Yeah.
0: 여기도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 왠지 엄청 탈 것 같아. 엄청 따가울 것 같기도 하고. And people I heard, if they have like a bald spot and something that bothers them, 잘 안 앉으려고 한대요. Because if they sit, people that are standing up
1: get to see it.
0: They get a little sensitive about it.
1: 네.
0: 일단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긴
1: Wait,
0: 있는데요.
1: But hello, 배용관님.
0: 네, 우리 HK 과장님. 네, you're number one fan. 근데 Asia 학교 가고 나서 Asia 까먹었어요. 진짜 out of sight, out of mind 됐거든요. 네네.
1: Gee, thanks.
0: So we're gonna get to your messages, but let's get to balance game number two. 주제는요.
2: Round two.
1: So if you couldn't wash your hair, would you rather have a ton of dandruff or very greasy hair?
0: 오, 자, 머리 안 감았을 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고른다면 제가 머리 한 며칠 동안 안 감았어요. 그러면 비듬 폭발 or 기름기 많아서 이 떡짐 되는 거 있잖아요.
1: What is wrong with our topic?
0: 우리 나가서 우리 임 작가님한테 뭐라 하세요? 뭐라 하시면 됩니다.
1: 아니요, 작가님은 너무 좋아해요.
0: 자, 샵 9050. 네. 너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의견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now according to one survey, about 32% of people said that they wash their hair every other day, right? That's the most common answer.
1: Yeah.
0: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틀에 한 번 감는 사람이 좀 많은데요. How many days can you go without washing your hair, Asia?
1: I think my maximum would be 3 days, but I would shower on the third day, if that makes sense.
0: Okay.
1: In the summer, or like if I exercise, 네. I need to shower immediately. Like I can't do anything after. But normally, I'd say I'm like normal people. I shower my hair every other day.
0: 저는 하루, like for a full 24 hours, if I don't shower, if I don't wash my hair, 이 기름기가 좀 많이 생겨요.
1: That's because you're a guy.
0: 네. 그렇죠. 특히
1: like,
0: 남성들 yeah. 기름기 많이 생기잖아요.
1: Oh, actually another interesting culture difference I've noticed is that I'm not saying that everyone's like this, but because in Canada or America, we have very different types of hair, right?
0: Yeah.
1: 그래서 curly hair는 사실 오히려 매일매일 샤워하면 오히려 머릿결이 더 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샤워 머리를 감는 샤워는 매일 하되
0: yeah.
1: 덜 머리 감는 게 I don't know I feel like that's the norm.
0: Yeah, because I feel like people on purpose don't wash their hair every day because they want to upkeep a certain condition of
1: yeah.
0: their hair. 그쵸? 그래서 you know basically that's almost like same as styling your hair.
1: Exactly.
0: Not washing your hair

0: could be as same as styling it. 자, real quick. 비듬, 기름, 그쵸? 그 기름지고 떡짐, 이 부스스한 머리. 자,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듬은 영어로요. dandruff이라고 yes. 합니다. dandruff, D-A-N-D-R-U-F-F. 샴푸 그 바로에 보면 dandruff, 뭐 anti-dandruff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flaky scalp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1: 맞아요.
0: 이 like, 두피가 계속 이게 긁으면 그 껍질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비듬이 있잖아요.
1: Yeah, they be like it's not dandruff, it's like something else. It's 네. like yeah.
0: Okay, sure. 그리고 기름기 많은 머리를요. greasy or oily라고도 표현합니다. Greasy or oily. 네, so I didn't shampoo my hair for a couple days. It's super greasy. 혹은 super oily라고 할 수 있죠.
1: And another thing that I saw a lot of like Canadians or Americans use is that they say my hair is clean today. Oh, thank. Like I'm like, oh my god, your hair looks so good. And they're like, yeah, because it's clean. And I'm like, oh wow, I didn't know you actually used it like that. But okay.
0: 네, and it's because that just goes to show you how rarely they wash their hair. 요즘 나 머리 샴푸했어. 이것도 이제 요즘 이제 자랑, right? 자랑되는 거잖아요. And real quick, 부스스한 머리도 있잖아요. 특히 비가 많이 오면 a lot of people 네 이렇게 변합니다. Frizzy hair.
1: Oh my god, I have. I'm Hagrid.
0: Frizzy라고. Hagrid, 그 Harry Potter에서 Hagrid.
1: Yes.
0: 그게 frizzy hair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Asia, real quick, which would you have, dandruff or very greasy hair?
1: Why?
0: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걸려야 됩니다.
1: I say dandruff.
0: Dandruff? Reason?
1: I don't know, man. It's like, what was the English expression? Something like lesser of the two evils?
0: Ah, lesser of the two evils. 두 개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하나는 덜 싫다.
1: Yes,
0: 둘 다 싫어하는데.
1: We also use that a lot in politics.
0: Lesser of the two evils. 이런 표현도 있죠. 저도 이 비듬, dandruff, 차라리 이걸 할래요.
1: Yeah.
0: 왜냐면 그러면 뭐 비듬 많으면 그냥 흰 셔츠만 입고 다니면 되잖아.
1: Oh my.
0: Right? Just wear a white t-shirt. 비듬이면 저 이 셔츠 절대로 못 입어요.
1: Oh my god, no black.
0: Right? 그냥 여름에 특히 이제 흰 셔츠만 입고 다니면 되니까. It's okay, right? Alright, well, we're gonna get to your messages.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와서 I think 문자 요정 in hour number two we'll get to them, 여러분. Don't worry.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That was today's That's What You Think.
1: Oh, is that it?
0: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해야지.
1: 그건 네 생각이고.
0: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스무디하게 넘어가자, 이제. 자, 끝났으니까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거 이름 뭐죠?
1: Easy peasy quiz.
0: That's right.
1: 실시간. 네. Sorry.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히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네, 여러분 진짜 쉽고요. The questions we ask, and if you get three correct, all the prizes you get 너무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righ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Yes!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가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에게 연결하겠습니다.
0: 자, 전화번호는요. 051-744-6693, 6694, 6695, 6696. 지금 전화 주세요!
1: Oh my God.
0: 네, 기다린 동안 에스파가 부릅니다. Lemonade.

0: way. Oh my god, stop.
1: Okay.
2: 자, 오늘의 EPQ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숑.
3: Hello.
2: Hello.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함영동에 살고 있는 김나현입니다.
2: 함영동에 계시는 김나현님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자,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How do you feel?
3: Actually, I'm being nervous.
2: Oh, nervous 하대요.
1: I hear you, queen.
2: 네. Yes. 방금 뭐라고 불렀어요?
1: I hear you, queen.
2: 어, 우리 나연 도준자님 에이자가 queen이라고 불렀어요, 방금. 네.
3: Am I?
2: 네. 나연 마마!
1: Oh my god.
2: 원래 그때 옛날에 뭐
1: 왜 이렇게 세대가 달라졌어요? 사극이 됐잖아요.
2: 네. 자, 우리 나연 queen님. 자, 오늘 EPQ 도준자인데요. 세 문제만 맞추면 커피 쿠폰, 치킨하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뭐 도전 뭐 가거나 한 말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3: 아, 백화점 가겠습니다. 오!
2: 뭐 퀴즈 안 맞춰도 백화점 가도 돼요.
1: You're right.
2: 근데 상품권 들고 가면 얼마나 더 여유로울까, 그렇죠? 자, 네. 세 문제만 맞추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나연님, Are you ready?
3: I'm ready.
2: 자, okay. Let's get it. 첫 번째 퀘션 나갑니다.
1: 퀘스천 넘버 1. Sorry, do you want to go first?
2: 아니요, 아니요, 이거 주세요. 자, okay.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verb to complete the sentence. Asia.
1: 네. There, 뭐뭐뭐뭐, a book on the table. A, are. B, is. C, am. 그러니까 there, 뭐뭐뭐에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2: 오, 자, A, are. B, is. C, am.
1: What do you think?
2: 정답은요?
3: B is.
2: B is. 자, 나연님, 일단 0%부터 100% 얼마나 확실합니까?
3: 이거는 100%죠.
2: 이야, 100% 정도면 바로 넘어가죠. 맞췄습니다. 네, 정답이 is입니다. 자, book이 단수임으로 there is를 사용하잖아요. So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1: 오케이, 일단 커피 쿠폰.
2: 와! 축하드립니다. 자, moving on to question number two. 이번엔 뭐를 드리죠, 에이샤?
1: 치킨 세트.
2: 아, 나연님, 치킨 세트 꼭꼭 받아가십시오. 자, are you ready?
3: Yeah, of course.
2: 네.
1: Okay.
2: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word.
2: Asia, how long have you lived in Busan?
1: I have lived here 18 years. A, since. B, during. C, for. D, while.
2: 자, 그래서 빈칸 채우기. Asia가 I have lived here 18 years. I have lived here since 18 years. I have lived here during 18 years. I have lived here for 18 years. I have lived here D while 18 years.
1: 뭐가 자, 가장 자연스러운가요? 감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3: 아니면 since like.
1: 아, okay, okay, you're close.
2: Since
1: you're
2: 좀
1: close.
2: 헷갈린다.
3: 가겠습니다,
2: for. For로 갈 거예요.
3: 네.
2: 자, 근데 두 개 고민하다가 왜 for로 갔죠? 얼마나 이건 얼마나 확실합니까?
3: 아, 그냥 감이죠.
2: 아, 이건 감으로 간다.
1: Yes, trust 네. your gut.
2: 네, 자, for, C, 맞습니다. Correct. 18 years는 기간이므로 for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1: Yeah, since is more like since 2000 something something.
2: 그렇죠. 이 특정 느낌? 시점을 말하는 거죠. 자, 나연이 두 번째 맞추니까 뭐를 받아가죠?
1: 치킨.
2: 이야. 자기가 더 알고 있네. 치킨 줘야죠. 맞죠. 좋아요. 자, 나연님 이제 마지막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걸린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은 아까는 좀 nervous 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느낌 어떠세요? 기분 어떠세요?
3: 두 배로
2: 넓을 수 있네요. 두 배로 넓을 수 있습니다. 자, 걱정 마세요. 최대한 저와 에이자가 세 번째 문제

0: 문제도 일단 뭐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 'Choose the best answer to complete the dialogue.'
0: Oh, Asia, you look so tired today. Did you sleep well?
1: No, I didn't. I was all night worrying about the presentation. A, tossing and turning. So, no, I didn't. I was tossing and turning all night. B, no, I didn't. I was catching some Z's. C, no, I didn't. I was spilling the beans.
0: 어, 이거는 조금 어렵다.
2: 야,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0: 나연님.
2: 뭔가 느낌이 와요?
3: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2: 네. Gotcha, no worries.
0: 자, 이 대화를 듣고 알맞은 표현을 넣으면 됩니다. Asia, you look tired. Did you sleep well?
1: No, I didn't. I was tossing and turning all night.
0: 네, 그게 A고.
1: B, no, I didn't. I was catching some Z's all night. 다음 C. No, I didn't. I was spilling the beans all night.
0: 네, 너무 뭐를 걱정해서 잠을 못 잤대요, 이 자가.
2: 네, 잠을 설치다.
0: 잠을 못 자면서
2: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0: 어떻게 하지? 내일 프레젠테이션. 나연이 좀 느낌 옵니까?
3: 네.
2: 와!
0: 자,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3: Tossing and turning?
2: Yay!
0: 아, 어떡해. 무슨, 뭐가 얘야.
3: 아니에요?
0: 더 크게, 예! 라고 해야지. 맞췄습니다. 네. Tossing and turning. 뒤척이다, 잠을 설치다. 표현이죠. 네. 나연 축하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까지 받아갑니다. How do you feel? 네. 지금 기분 어때요?
3: 아, 저. 바로 갈 준비하고
0: 아, 바로 뭐라고요? 백화점 갈 거라고요?
3: 백화점 갈 준비해야죠 이제.
0: 아, 역시 이제 좀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백화점 갈 수 있겠다. 나연님 축하드립니다. You are today's winner of EPQ.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뭐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있습니까?
3: Asia?
1: Yeah.
3: For Asia? Yeah. You're very beautiful.
1: Thank you.
0: 자, 나연님 저는요?
3: Good looking.
0: 너무 이거 억지로 나왔다. 너무 억지로 나왔다, 나연님.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연님,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일단 축하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3: Bye. Thank you so much.
0: 네. 자, 그죠? Tossing and turning이 그 이제 뒤척할 때, 뒤척거리는 걸 말하는 줄 알아요, 잘 때. 네. 아까 catching some Z's라고 봤는데,
2: 네.
0: catching some Z's는 이제 자는 거예요. 이게 Z's가 이거 코구름 소리를 흉내내는 거, 그 catching 네. some Z's잖아요. 마지막 spilling the beans 이건 무슨 뜻이죠, Asia?
1: I feel like this is kind of similar to like I have tea.
0: Spill the tea라고도 요즘이라
1: yeah,
0: 말잖아요.
1: Spill the tea. 뭔가 네. 그런 뭐라고 하죠? Like gossip?
0: 그쵸. 이게 뭐지? 그 뭐
2: 잠깐 like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다 말해 라고
0: 맞습니다.
2: 할 때 spill the beans.
0: 네,
2: spill the tea.
0: 비밀이나 그리고 이렇게 막 꺼내는 말 꺼내는 걸 spilling the beans라고
2: 네,
0: 하죠.
2: 비밀을 누설하다.
0: 맞아요. Asia,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너무 재밌을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또 봬요.
2: Bye.
0: 네,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at 7 o'clock. More show for you.

0: TBSC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

0: 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7 o'clock.
9: English with
10: 부산 아지매.
9: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0: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11: 와우,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gone on a blind date. I wonder who's gonna show up.
10: 저기 혹시 다니엘? 좀 굴려야 알아듣겠지? 다니엘?
11: Yes, hi, I'm Daniel, Minsoon's friend from college. She's told me a lot about you. Said you're her best friend?
10: Minsoon, Bep, yes, best friend.
11: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I'm Daniel. I just came back from the U.S. a month ago. It's really lucky to meet you today.
10: Nice to meet you. My favorite color is pink. And my hobby is reading. And I have a dog.
11: Oh, well, so I wanted to ask something since you probably know a lot about Korean mobile systems. What's your cell phone plan?
10: Plan? 그 MBTI 말하는가 보네. 유, 아, 제이, 플랜이 있단 걸로 봐서 계획적인 제이인가 보네요. 저는 좀 즉흥적이라서요. P, 저는 ENFP, 좀 활동가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11: Are Korean cell phone plans really that complicated? Can you recommend me one?
10: Recommend면 추천인데? 어떤 MBTI인지 맞춰봐라, 뭐 그 말이죠. 이렇게 막 적극적이시고 나를 좀 좋아하는 걸 표현 잘하는 걸 보면은 ENFJ, 선동아 타입 그렇게 보이네요. 맞죠?
11: ENFJ? Well, that's such a unique name for a plan. I guess I'll change mine tomorrow for the one you recommended.
10: 뭐야? 자꾸 플랜 하는 게 오늘 이후 뭐 내랑 만날 계획도 다 플랜 안에 있다 이 말인가 보네. 그렇게 내가 좋나? 이 지긋지긋한 인기. 오늘 배워볼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11: What's your cell phone plan? What's your cell phone plan?
10: What's your cell phone plan?
11: Plan은 보통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 요금제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핸드폰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 이것을 영어로는 cellphone pla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요금제를 쓰냐는 질문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I have an unlimited data plan이라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4: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11: What's your cell phone plan?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1: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7: 맞다. 올스타.
1: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1: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2: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ime for Ibi Tajin and Small Talk. And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hi, hi. 민주 쌤 왔으니까 인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닥터 수님이 민주 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고수님도 민주 쌤 환영합니다. 그리고 Winter is coming. 민주 쌤 안녕하세요. 하트 두 개까지 보냈어요.
1: 오, 감사합니다. 하트. 네.
0: 역시 네, 팬들 와 있군요. 자,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How are you?
1: I'm feeling great today.
0: 그치. 저 한숨으로. I'm feeling great.
1: 너무 좋죠, 뭐. How are you?
0: I'm feeling great as well. I'm just kidding. No, I'm getting by. I'm getting by. 이것도 okay. 저번 주, you know, I told you how mm-hmm. I hate summer.
1: 네. Yeah.
0: 그래서 벌써 이 조금씩
1: 지쳤나요?
0: 에너지는 이게, you know, my energy levels mm-hmm. are going down, but my, you know, my annoyance
1: oh.
0: levels is going up.
1: Oh, no.
0: 이 짜증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but I'm doing okay.
1: Okay.
0: I'm smiling. 네.
1: Good. So, Minsu, when you have a few minutes to relax, 네. do you ever just open your phone without thinking?
0: Oh, 그냥 아무 mm-hmm. 이유 뭐. You know, 멍 때리면서, and I don't even have a reason, I just take out my phone.
1: Right.
0: All the time. 여러분, 폰 꺼내려고 이유가 필요해요?
1: And once you start watching short videos, isn't it hard to stop?
0: 진짜. We talked about this mm-hmm. On the Friday show last week.
1: Mm-hmm.
0: 이 도파민 때문에,
1: oh.
0: 이 doom scrolling, 이제 infinite scrolling.
1: Oh, right.
0: 너무...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1: 멈출 수 없습니다.
0: 멈출 수가 없어요. Cannot stop.
1: Exactly.
0: 네.
1: And these days, I feel like everyone has had that moment. You know, you open your phone just to check one thing.
0: Yeah.
1: But suddenly, you are watching something completely random.
0: 맞아요. 진짜. 가끔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나 예를 들어 누가 카톡 왔는데 나 이 사람 번호 좀 줘 라고 했는데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잠깐만 무슨 노티피케이션 왔네 재밌는 거 왔다 and then you're looking at for 10 minutes uh-huh. and then you get 빨리 전화번호 뭐하고 있니 right 진짜 그럴 때 너무 많아요
1: 진짜 너무 많습니다
0: mm-hmm.
1: and the funny thing is the more you watch the more specific the videos get
0: Oh yeah.
1: 너무 무서워요.
0: 이거 이 algorithm 때문에
1: right.
0: 너무 무섭습니다.
1: Mm-hmm.
0: So true, so true.
1: Mm-hmm. 네.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we all experience these days. Short videos, recommendations, and getting completely pulled into random content.
0: 진짜 바로 저입니다.
1: 거의
0: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mm-hmm. 오늘 배울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it's a topic that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mm-hmm. as well can relate to.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알고리즘이 날 너무 잘 알아요.
0: 진짜.
1: Yeah. Here, algorithm refers to the system that recommends videos, posts, or content based on what you've watched before.
0: 네.
1: 우리 잘 알고 있는데. So when someone says,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they're joking that the recommendations are

0: almost too accurate.
1: 맞습니다.
0: 무서울 지경이에요.
1: 네, 진짜. Because algorithm, and now I don't know the science behind it, but tell me if this you experience this yourself. Mm-hmm. 요즘 이제 뭐 저도 가끔씩 you know 뭐 special 한 날 이렇게 되면 와이프 뭐 생일이나 안감 딸 생일이나 안감 와이프도 똑같이 뭐 제 생일이나 왜 생일밖에 생각 안 하지? You know like special reasons to give each other presents, right?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유 없이 선물 줄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요즘 선물 찾으려면 그럼 어디를 봐요? 요즘 뭐 트렌디한 선물 뭐 있지라고 뭐 IG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So that algorithm doesn't only stay on your phone. It goes to other people's phones too.
0: That's scary.
1: 같은 한 집에 같은 정말요? 와이파이 쓰고 계시는 분들요. 똑같은 광고나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wow. 요즘 와이프 뭐 선물이 이런 거 서프라이즈를 못해요.
0: 이미 다 알고 있어요.
1: 네, 왜냐면 이 와이프가 절대로 검색할 건 아닌데 폰에 뜨기 시작해. Oh. 그럼 저를 물어보죠. 혹시 뭐 최근에 이거 샀어? 라고 이런 질문하거든요.
0: 와우.
1: 너무 무섭습니다.
0: 무섭습니다, 정말요.
1: 네. So that exactly, you know, it means, you know,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So my phone knows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0: Yeah.
1: 내가 나 대해서 아는 것보다 폰이 나를 더 잘 안다. 그
0: yeah.
1: 말이잖아요. Mm-hmm. 네. 자, 그러면 my algorithm keeps showing me things like 점점점. 뭐 알고리즘이 내가 뭐 좋아할 것만 계속 보여줘. 예를 들어, and then you list the things, right?
0: Right.
1: Or 요즘 알고리즘보다 feed라고도 하잖아요.
0: Mm-hmm.
1: Feed. My feed knows me too well. Feed가 나를 너무 잘 알아.
0: 네. 어때요? 거의 먹방인가요?
1: 아마 제 뭐지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거의 뭐더라? 요즘에 네 먹방 플러스 요즘 그 뭐지 이 오늘 토픽 일부 토픽도 그 스킨케어 mm-hmm. 막 같은 거 머리 케어 있잖아요. 요즘 이 네오 케어 영상도 피드에 많이 뜨기 시작해요. 네.
0: Okay.
1: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you know if mm-hmm. so, shows up on my feed these days a lot.
0: Right. 네. 어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algorithm got me. It got m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 네.
0: 당했다, 넘어갔다 이런 느낌인데 요즘은 네. the algorithm got me. I was going to watch just you know like one video
1: 네.
0: but the algorithm got me.
1: Gotcha. 이렇게 맞아요.
0: 당했어, 알고리즘에. 딱
1: 맞습니다.
0: 1분만 보려고 했는데
1: 네.
0: 몇 시간씩 보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1: 진짜 they know how to make you like keep watching.
0: Yes.
1: Right?
0: Mm-hmm.
1: And you know we talked about this last week too. It's because they're feeding into your dopamine sources. Like
0: right.
1: They know what's in your brain.
0: I know.
1: They know what your brain likes. So basically, if we keep feeding Minsu's brain this, his finger's not going to stop scrolling. 이 말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네.
0: 맞죠. 맞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이 표현을 그러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Minsuna, why are you watching cake videos at midnight?
2: Minsu,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0: Well, you're on a diet.
2: Watching isn't eating.
0: Well, tell that to your cravings.
2: 잠깐만, hold on. Is there a bakery still open nearby? 근처에 아직 하는 빵집 있나? 어, 있다, 민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1: 혹시 여러분 여기 광안리 쪽에 뭐 밤 12시까지 하는 빵집 아시면 네
0: 추천 좀 해주세요.
1: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 가끔씩 밤에 막 식빵, 뭐 토스트 이런 거 땡길 때 있거든요.
0: 있죠.
1: 네. 좋습니다. So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Mm-hmm.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되죠?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영상 하나 봤는데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이 표현 정말 요즘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Story of my life.
0: Yeah.
1: Story of my life.
0: So when someone says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they mean they started watching one video but somehow ended up spending way more time than they expected.
1: 네.
0: It's usually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short videos or content that keeps you scrolling. 계속 나오는 그런 영상들.
1: 맞아요.
0: 사실 저는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1: 어 그래요?
0: 저는 그 중독될 것 같더라고요.
1: 네네네.
0: 근데 한번 보면 이 빠져나오기 힘든 거는 경험을 해봤죠.
1: 맞습니다. 저 최근에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왜냐면 my wife told me to take the chicken out of the freezer. 이게 그 냉동시킨 그 닭을
0: right.
1: 꺼내라고 했거든요. I was like, okay, I will. And then

0: 별아웅 문자 중에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들어오자마자요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네요. Winter is coming 님과 네코 모에 님. 방금 새로 오셨어요. 방금.
1: Winter is coming 님요.
0: 네네.
1: 이번 매주 화요일 민주쌤 코너 때문에
0: 네.
1: 한 들어온 지 한 오늘 뭐죠? 오늘 6월 2일이죠. 한 8개월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0: 서머 아니었나요? 언제 네. 윈터로 바꾸셨지? 제가 Summer is coming으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윈터이셨군요.
1: 네. 네. 그래도 뭐 네코 모에님은 예전에 이분도 한번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네코 모에님, 네, if 네, this 네. is your first time, welcome to the show. 저랑 오늘 1일 됐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1일 돼서.
0: 근데 이제 더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있어요. 우리 고수님이요.
1: 네.
0: 고수님이요. 2등 하셨어요.
1: 아, 2등 했어요?
0: 그리고 낙지연이 님이요.
1: 네.
0: 어제 1등 하셨잖아요.
1: 네.
0: 오늘도 1등 하셨습니다. 와우! 야, 이번 주 진짜 낙지연이 님께서 한 주 연속 1등을 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1: 프라이데이까지.
0: 네, 프라이데이.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고수님의 이 타이틀을 뺏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it's me 민수 한 번 더 컴백 해야 되나? 네, 일단 보겠습니다.
0: 네, 우리 유저님 문제 요정 오니까 귀신같이 다 사라짐. 진정하세요. 네, 어제 한 번 안 오셔가지고 길을 모으신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조금만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사이언스 익스페리멘 한번 해볼까요? Shall we try a science experiment?
0: Yeah, for sure. Like what?
1: If 문자 요정 goes off screen, 이거 유튜브 시청자들 더 올라가는지. 네, 이거를 한번 네. 궁금하네요.
0: 그 science experience 보다는요.
1: Experiment
0: 보다는요. 네. 이거는 뭔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미 세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1: 왜요?
0: 그렇게 하자라고 뭔가 암묵적 동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
1: yes.
0: 후추님께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순위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1등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
0: 나쁘지 않지 않나요?
1: I welcome it.
0: 그니까요.
1: I want to get some of these people on the line.
0: 그니까요.
1: I want to talk to them on the phone.
0: 진짜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There's a couple people I'm thinking off the top of my head. 제 지금 머릿속에 너무 이분들이랑 통하고 싶은 분들 몇 명 있긴 있거든요.
0: 혹시 한 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It could be you. 너무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I want to hear your voice.
0: 네, 그렇습니다.
1: 더 좋으면... 영상도 하면 진짜 최고입니다.
0: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1: FaceTime? Oh, I would so welcome it.
0: 네네. 그래서 이제 순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 우리 그 두 번째 라운드가요. A ton of dandruff.
1: Dandruff.
0: 네, versus
1: 비듬.
0: Or very greasy. 떡 지는 거인데 조현철님께서는
1: 네. 네,
0: 차라리 M자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1: 아 그거는 차라리
0: 네.
1: 이 원형 탈모
0: 아 네 원형 탈모
1: spot or M자 receding hairline
0: 아 네네네
1: 네.
0: 그리고 고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저는 그냥 비듬하겠습니다. 떡진 머리는 못 참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더 할 게 없네요. 네. DJ죠? Drop the beat. How dare you.
1: 너무

0: 너무 일하시네요.
1: 네. 네? 그 굉장히 응원이 되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상균킴님께서 우리 요정 응원하는 아저씨 팬 한 명 추가합니다. 에이샤 때랑 비교되는 텐션 너무 슬퍼. 저 안 슬픕니다. 안 슬퍼요.
0: 네. 네. Being sad 기쁩니다. is 네. 그렇죠. Losing and 문자 요정 doesn't lose.
1: 네네네. 자 오늘의 아지우소 뭐냐면 Does playing basketball or volleyball actually make you taller? 이거는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 통용되는 지식인 것 같아요. Isn't it?
0: Playing does playing basketball or volleyball
1: like sports actually like jump a lot.
0: I think the opposite. Playing basketball or volleyball, I think would make you shorter.
1: Oh, why is that?
0: Because
1: of the gravity?
0: Because of gravity.
1: Uh-huh.
0: Jump 하면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 You have to come back down after you jump.
1: That makes
0: right?
1: sense.
0: And I think that's going to do a number on your like knees.
1: Oh,
0: and I think
1: 있겠네요.
0: You know that cartilage and what's that ligament인가 cartilage인가 the thing between your bones.
1: 뭔지 알아? 그 성장판 말씀하시는 거죠?
0: 그 palate.
1: Palate.
0: 네. Growth plates.
1: 플레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출처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뇌피셜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농구를 해서 키가 큰 건지 아니면 키가 커서 농구를 하는 것인지 뭐 배구든 뭐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0: Second choice 100% 확실합니다. 키가 커서 농구 하는 게 맞잖아요.
1: 네, 분량 좀 늘리려고 넣어봤어요. 너무 짧아지면 안 되니까. 자, so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중요한 게 professional players, 그렇죠? 그 basketball over 90% purely genetic. 무조건 유전자예요. 키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0: I'm sorry, 네. Steve.
1: 유전자입니다. 네. 유전자인데.
0: 어떻게?
1: 아니 저 괜찮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I didn't know. Sorry. I thought you were sad.
1: 전 off the record.
0: 네.
1: 177입니다.
0: 오.
1: 민수 씨가 188 아닌가요?
0: 뒤에 8 빼세요.
1: 아, 8 빼야 되는군요. 180. 아.
0: 근데 180 좀 큰 편입니다.
1: 민수 씨 엄청 큰 편이세요. 저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자, 넘어가서요. 이제 그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점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가 이걸 알아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요 점프는요 is a growth booster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점프를 하는 게. 네네네.
0: Interesting.
1: So repetitive jumping gently stimulates the growth plates at the ends of your bones. This vertical stress boosts growth hormones secretion.
0: Secretion. Yes, correct.
1: Helping you fully reach your maximum genetic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숨은 키까지 제대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가? 이것도 이제 소아 또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0: 네.
1: 먼저는 단단한 바닥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0: Hard floors.
1: Hard floors.
0: Okay.
1: 예를 들면 아스팔트 같은 거. 그리고 또는 뭐 좋은 쿠션이 좋은 운동화 또는 마룻바닥이나 우레탄 코트에서 뛰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이에요. Bones grow while you sleep. Stretch out your muscles after working out and prioritize deep rest. 라고 합니다.
0: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저.
1: 네. 근데 그래도 가능할 거예요.
0: 무슨 말이죠? What does that mean?
1: 우리 모두가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서도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수 씨 안 해도 되잖아요.
0: 왜 저를 보면서 청소년기가 지났는데라고 Why did you stare at me like that?
1: 저도 네. 자신에게도. 네,
0: 그렇죠. 오케이.
1: 네.
0: 네. So does basketball or volleyball help you grow? So I guess yes, it does.
1: Yes, it does. But not like. Like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그 정도로 더 잘하지는 않는다.
0: 네.
1: 네.
0: So 유전이라서.
1: 네네.
0: 유전 hereditary라고 하죠.
1: 아하.
0: 네. 그래서 I'm sorry, 문제 여정. 어떻게요? 유전이래요. 할 수 없습니다.
1: 저 갈래요.
0: 가세요. 네.
1: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0: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and we're going to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ong Nina is joining us from Hanoi.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 니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n our previous program, we report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designated Vietnam 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and was required to decide within 30 days whether to launch a Section 301 investigation. That decision has now been made, hasn't it? 지난 방송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30일 만에 통사법 301조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 해야 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결국 미국이 조사를 시작했군요.
1: 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지난 29일 1974년에 제정된 통산법 301조를 근거로 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둘러싼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이 3월 30일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 이후 정확히 30일 시한 안에 결정이 내려진 셈인데요. 이 베트남이 5월 한 달간 전국 단속까지 벌이며 미국 설득에 나섰지만 막아내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일부 조처에 나섰지만 침해 행위가 미국 혁신가와 창작자의 경쟁력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 the 29th,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officially initiated an investigation into Vietnam's unfair trade practices surrounding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enacted back in 1974. The decision was made exactly within the 30-day deadline following the priority foreign country designation on April 30th. And although Vietnam spent the month of May launching a 24-day nationwide crackdown to persuade the U.S., it appears that they were unable to block it. USTR Representative Jameson Greer stated that the background for the investigation, while Vietnam has taken some steps in recent years, acts of infringement continue to und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merican innovators and creators. Now, a Section 301 investigation can ultimately lead to tariffs, making this a significant development for Vietnam. There are also indications that recent trade figures may have played a role, so tell us more.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베트남 입장에선 부담이 클 텐데요. 특히 최근 무역 수지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가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미국 통계 기준으로 올해 1월에서 3월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가 우리 돈 약 82조 원을 넘게 기록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본 적자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베트남이 단숨에 미국의 최대 적자국이 된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축소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이 지식재산권을 명분으로 한 이번 조사 뒤에는 이 무역 수지 자체에 대한 압박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301조 조사가 관세로 이어진 전례도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USTR이 똑같은 조항으로 중국의 지재권 탈취 관행을 조사한 뒤 연간 수천억 달러치 중국산 수입품에
0: I see. So the core issue is that this investigation came at a time when Vietnam's exports to the U.S. are surging. According to U.S. statistics, the U.S. trade deficit with Vietnam from January to March this year recorded $54.8 billion, which is about 82 trillion Korean won. And this scale is even larger than the deficit the U.S. saw against China and Mexico during the same period, elevating Vietnam all at once to the largest deficit country for the U.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emphasized reducing trade deficits, and analysts actually, they suggest that is behind this investigation, which uses intellectual property as a pretext, lies pressure on the trade balance itself. In fact, there is a precedent where a Section 301 investigation led to tariffs, and during Trump's first term, the USTR investigated China's IP theft practices using the exact same provision and imposed 25% tariffs 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Chinese imports annually. Well, how is the Vietnamese government responding to the investigation? 그럼 베트남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 네, 정면 대응 대신 협의 카드를 택했습니다. 팜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 30일 301조 조사 개시는 미국 법에 따른 절차라면서 관련 사항을 양측 협의와 자문을 통해 다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노력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요구한다는 입장도 함께 냈고요. 또 자체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앞으로 양국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So instead of direct confrontation, they chose the card of consultation. Vietnam'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okesperson stated on the 30th that the initiation of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is a procedure under U.S. law and that they will address the relevant matter through bilateral consultations and counseling. They also put forward a position requiring and requesting an objective and fair evaluation given that the U.S. has already evaluated Vietnam's efforts positively. And Vietnam is actually emphasizing that it also has also conducted extensive crackdowns of its own. Well, turning to our next story, amid growing trade friction with the United States, Vietnam's General Secretary and State President Tô Lâm delivered a closely watched message in Singapore. And I understand he became the first Vietnamese leader to deliver a keynote address at the Shangri-La Dialogue.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싱가포르에서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베트남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 대화에서 귀족 연설에 나섰다고요?
1: 네, 아시아 안보회의죠. 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베트남 지도자가 기조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직후에는 외신과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이 또한 또람 서기장이 당 서기장과 국가 주석을 겸한 뒤 응한 첫 국제 언론 인터뷰입니다. 이 미중 경쟁이라는 큰 화두를 두고 베트남의 입장을 국제 무대에서 직접 천명한 셈입니다.
0: I see. So this marks the first time a Vietnamese leader has delivered a keynote speech at the Shangri-La Dialogue. Right after, he also held an interview with foreign media, which is notably the first international press interview General Secretary Tô Lâm has granted since he concurrently holding the positions of Party General Secretary and State President. It amounts to directly declaring Vietnam's sta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regarding the major topic of U.S.-China competition. And it seems that Vietnam is clearly facing a complex mix of economic and geopolitical challenges.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the country navigates them in the months ahead.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reports coming from Vietnam. 베트남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s. Chong Nina, based in Vietnam, Hanoi.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If you enjoyed it, make sure you tune in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for today is by Adele with When We Were Young. I'll see you tomorrow. Bye-bye.

나란 좋은 제가 존재하긴 했어. 혀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내. 너만 나쁜 년 만드는 그 웨인 girl. 알면서 나 된 거니까 누구 탓 안 해. 정말 답답해. 상처는 오는데 상처를 못 찾는 게 이래 전념해도 가사의 대상이 너라는 게 기억도 하루처럼 저무는 거라면 편히 잘 되지만 다시 네 잔상을 떠.

0: 그리고 싶은 꿈 같은 거에 고민이 있나요? 대학교 毕业以后啊, 大家的计划是什么?
1: 我毕业之后的计划是想当个白领吧，我没有什么远大的梦想。
0: 哦。

0: brainstorm. I love to spit out ideas and have my AI like talk back to me and challenge my ideas. I love that. I think that's great. So what about you? What do you use AI for most often these days? 네, 여러분은 지금 AI를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쓰나요?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업무를 할 때나 뭐 일상 속에서 궁금한 거 있을 때나 뭐 아플 때, 뭐 슬플 때 여러분이 언제 AI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 #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We'll gather all of your messages about AI. When do you use it the most? What do you use it for? Also send us a song request and we'll play it in the second half. All right, up next,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부산의 숨은 보석들을 소개하는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의 정아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Hello everyone. I'm Ayun Jung, the co-owner of Avantgarde, a cultural space located in a KSU area here in Busan. At Avantgarde, we host live music shows every weekend, featuring not only local artists but also amazing musicians. We are more than just a music venue. We offer various cultural activities such as movie screening and listening parties. Also, we learn the Busan Avantgarde Blues Jam Day every other Wednesday. So please come by and check us out.
0: 오방가르드가 올해 벌써 8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매년 5월 열리는 애니버서리 행사에 수많은 아티스트분들이 다 함께 오방가르드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는 매년 5월 주말마다 직접 기획한 공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에는 15회의 공연 39팀의 뮤지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올해는 지역 아티스트와 서울권 뮤지션 그리고 특별히 중국의 차이니즈 풋볼이 8년 만에 내한하면서 부산의 세이수미와 함께 파이널 쇼로 마무리를 지어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0: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첫 시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진짜 첫 시작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의 첫 시작의 관객들이 8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요새는 관객분들과 뮤지션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게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에겐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저희는 8년 동안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의 기반은 아티스트들과 관객들을 포함해서 항상 부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타지역 뮤지션들과 매칭하거나 부산에 자주 오지 않는 그냥 유명한 뮤지션분들 단독 공연들을 진행하면서 지역 관객들에게 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또 부산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 셨는데 특별히 부산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요. 같이 운영하는 그 이승철 대표와 저 모두 오랫동안 부산 인디 문화와 서브컬처를 좋아해왔고요. 2018년도 오픈 당시에는 부산의 많은 문화 공간들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사라지면서 저희끼리 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기왕 좋아하는 거는 빨리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실제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분들 들이 곳곳에서 오방가르드를 언급해주곤 하시더라고요. 아티스트가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뭐 뮤직씬을 비롯한 예술씬이 좀 어떤 모습인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1: 이 질문이 저한테 되게 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지역씬 자체로 보면 음악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인프라나 인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객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녹록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지역 문화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산 밴드들이 전국구로 작게는 수도권 라이브 클럽이나 크게는 서울권에 있는 큰 뮤직 페스티벌에서 출연을 하거나 그리고 해외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부산 밴드 네 팀이나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실제로 두 팀이 수상을 했거든요.
0: 네네.
1: 사실 이런 부분들을 부산에 사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해주시고 관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시내 대중들이 좀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셔야 저희 공간들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획이나 시도들을 선보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생하는 부산 문화라는 말 자체가 되게 멋있고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부산 사시는 모든 분들이 팀 부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마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오방가르드를 다녀와 보시고 너무 반갑게 인터뷰를 듣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오방가르드에 가보지 못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방가르드는 이런 공간이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사실은 제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부담없이 음악을 즐기러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이런 라이브 공간의 매력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의 부담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혼자 공연 보러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관람이라는 과정 자체가 즐기는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장을 풀고 또 공연을 보다 보면 그곳에 있는 분들 모두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저도 실제로 5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오방가르드의 생일 파티를 너무 즐겁게 즐겼는데요. 또 6월에도 마침 아주 특별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1: 다가오는 6월 10일 금요일 저녁 9시 프랑스 뮤지션 멜의 부산 투어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페트드럼 뮤지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밴드는 두 대의 드럼과 큰 모듈러 신스 구성이 특징으로 기존의 밴드 셋의 정형을 비트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멜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프랑스어로 이게 맷돌이라는 뜻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두 대의 드럼이 마주보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듈러 신스와 기타 플레이가 연주되면서 이게 마치 맷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런 와. 뮤지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2024년에 이미 한국을 방문하셨었어요. DMG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에서 저희들이 이분들 공연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무대 위에 두 대의 드럼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비트가 있는데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그 에너지틱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0: 맷돌 비트에 사로잡히신 거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오방가르드 최초로 더블 드럼 셋을 세팅할 예정이거든요.
0: 와 쉽지 않은 일인데.
1: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모여서 다 같이 즐겨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방가르드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1: 인디 음악, 인디 문화라고들 하잖아요. 인디라는 단어는 사실 인디펜던트의 약자거든요. 말 그대로 오방가르드는 인디펜던트한 공간이에요. 오방가르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느끼고 그리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0: 오늘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 yes. Thank you very much to Kadra, our reporter. And today our interviewee, 정아윤님. So, 정아윤님, the co-owner of a live music venue in Busan, and they've been running it for 8 years. For some reason, I feel like it's been more, but there we go. Weekly live shows, also cultural screenings, jam session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This venue continues to serve as a vital space for artists and audiences to connect through music, art, and etc., etc. So, to mark 140 diplomatic years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the nationwide Fête de la Musique festival is taking place, and French artist Mille will be performing at Avant-Garde next Friday, June 12th. So don't miss it. It's the same day as BTS's first concert. My English is bad today. Concert. So just FYI, you have to make a choice. You know, you have to make a choice. Anyway,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if you want to be on the mic, please get in touch. We would love to have you. All right, lots coming up for you. Don't forget, today we're talking about AI. Do you like it? Do you hate it? What do you use it for? And also, send us a song request. We'll gather them and play them in the second half. But up next, it's time for TTT. TTT, Haley is in the studio. Are you sitting on the booster?
3: I am, guys. We had so much behind the scene drama.
2: Yeah, there was all the drama. Someone stole the booster from the studio. And
3: you almost didn't see me today.
2: If Haley's not in the booster seat, Haley's gone.
3: You can't see me.
2: She's not there.
3: There we go. Oh my gosh. Okay.
2: Yeah, that's it.
3: Yeah, all right.
2: So anyway, how are you?
3: I'm doing well.
2: Good.
3: Yeah.
2: I heard you run a race at the weekend.
3: I did run a race. We're going to dive right in because how is it already 4:39? All right, so we're going to start with a meme.
2: Okay.
3: So millennial midlife crisis, because millennials are already at a period where we are approaching the middle of our lives.
2: Well, if you're going to live to 130 like me, you're nowhere near it.
3: Well, all right. Well, you're at like a third life, but my plan, I know, 90, 80, 90, it's all about being healthy, but this is the millennial midlife crisis starter pack, because we can no longer afford top down, what are convertibles? Because we're millennials, let's
2: and
3: face
2: also,
3: it.
2: Who needs a convertible?
3: Well, I need to buy a home first. So, number one, buying an air fryer.
2: Oh, yeah.
3: And air frying everything.
2: I was an air fryer way before I was older.
3: For me, was the pandemic. Yeah. Getting into pottery, apparently. Oh. Traveling, I think this is like West-centric because it was like traveling to Asia.
2: Yeah.
3: And then running or rock climbing.
2: Yeah.
3: Any one of those?
2: So I like to run a little bit. Mm-hmm. I've started running again because I need to do cardio and I hate the steps.
3: Mm.
2: But I would like to do rock climbing with my son, actually.
3: Ooh,
2: I really
3: interesting.
2: Would. Actually, that's very
3: because
2: fun.
3: Kids that age are basically monkeys.
2: Yeah,
3: in
2: he's a
3: so
2: monkey.
3: Many ways. But
2: 100%.
3: As a cliche, as a ball of cliche, just rolling around, well, I started running around.
2: Yes.
3: I started running about 2.5 years ago. Mm-hmm. And I followed the usual progression. I started a run club mm-hmm. last year. And then over the weekend, I did my first race.
2: Yay!
3: So this week's trend is running a 10K.
2: Yay!
3: Yay!
2: Haley got a medal.
3: Haley got a medal.
2: It's
3: a participation
2: super cool.
3: medal. That's also a bottle opener. If you have a beer oh. that's like sitting under the desk, you
2: Money.
3: Can. Yeah, you can do that.
2: I do not have any beers sitting under my desk.
3: Well, all right, so here's the thing. Not a race person. I never thought of myself as a race person because running is more of a meditative solo activity. But as you can see, if you're on our NotTube, you're going to be able to see a ton of pictures and videos. That's a part of my run club. Angie is a part of my run club, but she actually was not feeling well that weekend, so she had to skip. And I was peer pressure to join that race. I was like, but like, it seems so like, it seems so busy. Like, I don't want to run a horde of people. Like, it's a stampede. But alas, I got peer pressure to run a night race at the North Port. So, training. So I basically, true to this segment, I kind of let social media guide me through.
2: Yeah.
3: So I have run, full disclosure, 10 kilometers before, mm-hmm. never in a race though. So I did one longer-ish run the week before and one interval training a few days before.
2: Mm-hmm.
3: I had leg day at the gym a couple days before. The day before was recovery. Oh, I carbo-loaded.
2: Oh, yeah.
3: I mean, you would have thought I was running like a full marathon.
2: I just got to eat another kimbap.
3: Yeah, I'm just going to eat another bagel and I'm going to have pasta mm-hmm. and then recovery day before. And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is the playlist. You gotta get your songs. And I swear, Mark Zuckerberg, I know you're listening to me or your minions are listening to me all the time because as soon as I signed up for that race, a short video popped up in my algorithm. It's like, how to build your perfect race playlist. And I'm like, all right, hit me with it. So first, you start with a couple of easy upbea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gone on a blind date. I wonder who's gonna show up.
2: 저기 혹시 다니엘? 좀 굴려야 알아듣겠지? Daniel?
4: Yes, hi, I'm Daniel. Min-soon's friend from college. She's told me a lot about you. Said you're her best friend?
2: Min-soon, Pep. Yes, best friend.
4: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I'm Daniel. I just came back from the U.S. a month ago. It's really lucky to meet you today.
2: Nice to meet you. My favorite color is pink. And my hobby is reading. And I have a dog.
4: Oh, well, so I wanted to ask something, since you probably know a lot about Korean mobile systems.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Plan? 그 MBTI 말하는가 보네. 유, 아, 제, 플랜이 있단 걸로 봐서 계획적인 제인가 보네요. 저는 좀 즉흥적이라서요. P, 저는 ENFP, 좀 활동가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4: Are Korean cell phone plans really that complicated? Can you recommend me one?
2: Recommend면 추천인데? 어떤 MBTI인지 맞춰봐라, 뭐 그 말이죠. 이렇게 막 적극적이시고 나를 좀 좋아하는 걸 표현 잘하는 걸 보면은 ENFJ, 선동아 타입 그렇게 보이네요. 맞죠?
4: ENFJ? Well, that's such a unique name for a plan. I guess I'll change mine tomorrow for the one you recommended.
2: 뭐야? 자꾸 플랜 하는 게 오늘 이후 뭐 내랑 만날 계획도 다 플랜 안에 있다 이 말인가 보네. 그렇게 내가 좋나? 이 지긋지긋한 인기. 오늘 배워볼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4: What's your cell phone plan?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What's your cell phone plan?
1: Plan은 보통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 요금제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핸드폰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 이것을 영어로는 cell phone pla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요금제를 쓰냐는 질문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I have an unlimited data plan이라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4: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ung.

0: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1: Idol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The time is now 4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4: 您现在正在收听的是每天晚间11点至12点为您带来的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
5: 欢迎来到2026年6月2号星期二，由 BFM 90.5 Q3 英文放送釜山英文广播为您带来的一小时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我是龙哥。现在的孩子呀，现在的年轻人呀，生活当中呢，我们经常听到了类似的感叹，其实呢，早在古代的文献和历史遗迹当中啊，已然出现过了。是不是有点点不可思议呢？其实无论东方还是西方，无论古代还是现代，代际之间的差异与碰撞似乎一直都是那社会呢反复面对的一道课题。不过仔细想想，今天的年轻人终将成为明天的成年人，而今天的成年人也曾经是昨天的年轻人。是从这个角度上来看，那我们其实呢都走在了同一条时间长河里，彼此相连，共同前行。如果我们能够多一点理解，多一点包容，把昨天的我们和明天的我们都看得更亲近一些，或许啊，生活中的每一个阶段都会因此变得更加温暖而幸福，对不对？好，那今晚为大家送上的第一首歌曲呢，来自 Zhao Lim 的《Smooth Tassel Smooth Lada》。

0: 젠지 표현 8 붙이면 네. 돼요. 네.
1: 박수 치면서 you 8. You your makeup 8. 네.
0: 그래서, I'm just thinking of my friends. 네. They're going to watch this video someday. 오, and I need to explain to them. So Minsu's not a weird person. He's just a really enthusiastic person. It's like, oh, 아니야, and he's 괜찮아. like 40, by the way. 네.
1: 꼭 그건 안 말해도 되잖아. Why do you have to bring that up? 자, 여러분. 화요일 올스타 환영합니다. 에이자랑 같이 재밌는 코너들이 할 건데요.
0: 네,
1: 에이자.
0: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어?
1: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Segment we have with Asia.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 올 겁니다. 네. 우리 부스타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1: That's right. Easy Peasy Quiz. Real time call-in English quiz. You call us. You pick. Questions from very, very easy English. You don't pick the questions. You pick the answers from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세 문제만 맞추면 진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Yes, and don't call just yet.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Just keep the number in mind for now. 네 개의 번호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Okay, here it goes. 051-744-6694 6695, 6696, 그리고 6693 퀴즈 코너 시작하고 6시 45분쯤 노래 나올 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1: That's right. Alrigh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네. 2시간 전에 다 그쳤더라고요.
1: 어, 정말요?
0: 네, 방송 시작하기 2시간 전.
2: It was like sprinkling when 그쵸. I came in.
1: Okay.
2: So barely.
0: 그렇죠. 서서히 그치기 시작했다. So I guess a perfect timing, right?
1: Yeah. 어,
0: 굉장히 좋고요. 근데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After the rain, the heat comes back. 그래서 아야. 내일 더울지 안 더울지 조금 알아볼 텐데.
2: 그런 말 한 적 있어? 그런 말 한 적 있어?
1: Or it rains, it pours, it rains, it pours 이런 노래도 있어요.
0: 그 힙합 리릭스
1: 네!
0: 아닌가요?
1: 네!
0: 알죠? 어, 미스 씨도 아실 거예요.
2: 나도 알아. 나도 알아.
0: 자, 내일의 기온 알려드리겠습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9 degrees. 오, 어,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아요.
1: What do you mean?
0: 아, 저는 35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9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또 보면은 하늘 상태가요. 오전에는 bright and sunny 하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면서 some relief from direct sunlight 그래서 조금 덜하겠다. 근데 UV index will be very high. 방심은 금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sunscreen is a must. Limit outdoor activities if possible. 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많이 쓰나요?
2: Make 뭐라고요? 뭐를 만들라고요?
0: H-A-Y 맞나요? 네.
1: Hay as hay. Like horse 네. hay?
0: 그, 이게 보니까 좋은 네.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하라라는 네. 뜻으로 나오는데 이제 직역하면 해가 비칠 때 건초를 만들어라 이렇게 쓰더라고요.
2: 이런 이디엄 좀 옛날 이디엄인 것 같아요.
1: I feel like you sound articulate.
2: 그렇죠.
0: 네.
2: 네. 좀 이렇게 시골 쪽에 좀 countryside에
0: 네네네.
2: 뭐 농사 네 뭐 농부들이 좀 잘 Oh, we should take full advantage. You know, all the sun shines.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1: Oh my gosh.
0: 네. 이거 도시에서 쓰면 좀 안 되나요?
2: 젠지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0: 아, 알겠습니다. 뭐 두루두루 배워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2: 네.
0: 자, 그래서 예문으로 The rain is gone, so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비도 그쳤으니 좋은 날씨를 즐겨라.
2: 예,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0: 네네네.
2: 네, 요술봉 좀 치워요. 에이저 가리니까.
0: 미안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0: 네.
2: 자, 일단 우리 에이저 화면을 가리는 날씨 요정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

0: 맡고 있는 올스터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0: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Star English에서 만나요.
2: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3: But you're
4: never.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
1: That's what you think.
5: 그건 네 생각이고.
4: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1: That's right. Time for That's What You Think.
5: Yup.
1: 아니, 네 생각이고 한번 해줘야지.
5: 네 생각이고.
1: 맞아요.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nd yes, as Asia will be joining us every Tuesday for the segment, the Gen Z vibes are officially back.
5: Thank you. Mm-hmm.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터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선정된 부스터들에겐 올스타가 준비한 선물도 드립니다.
1: That's right. 2부에 문자 요정이 맹명 픽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5: 오케이, so we thought this topic would be perfect. 오늘은 헤어 건강 밸런스 게임인데요.
1: 오.
5: Yes! Just doing a hair flip for people who can't
1: 하잖아,
5: see.
1: 나는 못하잖아, 그거.
5: What is that?
1: What you did? I can't do a hair flip with me. 나 오늘 그 비듬 터는 것 같아.
5: Okay, so it's June already. 네. The weather's getting hotter and we're all spending more time outdoors. But while everyone's talking about skincare and sunscreen, SPF, people often forget about their hair and scalp.
1: 맞습니다. So the stronger sun, sweating, right? The humidity, even AC, air conditioning, these can all affect your hair health.
5: Yes, like 우리 피부가 여기 두피 여기까지라고 하잖아요.
1: 네.
5: Yes, June is the absolute most critical month for hair health. The strong UV rays can literally fry your hair, making it super dry and brittle. 게다가 땀이랑 피지 때문에 두피 트러블이 생기기도 정말 쉽잖아요.
1: 아까 저도 좀 관리한 남자로 했잖아요.
5: Yeah, you haven't been wearing your hat lately. Have you been like, I don't know, washing your hair more?
1: 아,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여러분. 이제 뭐 요즘 샴푸도 자주 하긴 하고요. Yes, I do shampoo a bit more often these days. 아, 그것도 그렇고.
5: 네.
1: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5: 네.
1: 이 모자를 쓰면 머리 냄새 나잖아. 덥기도 하고. 머리
5: 맞아요.
1: 냄새 때문에 I think it's one, bad for the people around me. Right?
5: I thank you.
1: And two, obviously not great for my hair health.
5: Yeah, okay? I'd say.
1: 그래서 여러분 뭐 모자 안 쓴다 그 말 아닌데 일단 저도 좀 머리카락 and 두피, 네, hair and scalp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히려 좀 hair 그 에센스도 바르고요.
5: 정말요?
1: 네, 제 scalp 그 두피에 네. 좀 그 시원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5: 두피 쿨링.
1: 네, 그런 것도 좀
5: God,
1: 하고
5: you know
1: 다닙니다. 네,
5: 야,
1: 와이프가 챙겨줘서 다행입니다. Well, Asia, let me ask you,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hair then?
5: I'd say it's just the normal, like just the norm, how like shampoo, good shampoo, and like hair pick, and then like before I dry my hair, I would do like a 열 손상하지 말라고 막 그거 바른 다음에 드라이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 바르고. But I think it's also really important to know what kind of hair you have. Like 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you have 2A hair, 2B hair, 2C hair. They're like the different types of curls.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0: 왜 이렇게 신세계 열린 아니, 것 같은 느낌이죠?
1: 뭐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지. What 2A hair? What hair do I have?
0: I have no idea. I don't know men's hair. But like for girls, it's like, I think it's like 더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더 curly, 더 강한. 아. So I think I'm like 2B, where like 저는 이제 나 샤워해서 나오면 머리카락이 꽤 꾸불꾸불, wavy. Like it's not curly, it's wavy. So 그거 관리하는 방법도 또 따로따로 있고. 네. So yeah.
1: 아이고 봐라 이거 좀 웨이비 좀 헤어가 좀 웨이비하다고 해서 PD님도 또 줌인까지 해주고
0: oh my god 오늘은 폈죠 and I also cut off a lot of my damaged hair.
1: 아 그래서 일단 에이샤 좀 관리 좀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0: I guess so. 네
1: 그만큼 중요하니까 right not just the face the hair is hair and scalp is as important. 그래서 오늘 헤어 건강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maybe. Maybe we get to find out, learn a bit of know-hows from Asia when it comes to hair health.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Round one.
0: Oh my gosh, would you rather have a bald spot? Oh my god, or have a serious receding hair? What do you mean?
1: Receding hairline. 끝까지 읽어줘야 돼요. Receding hairline입니다.
0: What kind of balance game is this?
1: The fun kind. 자, 여러분, 하나만 선택한다면요. A, 원형 탈모 되기.
0: Okay.
1: Or B, M자 탈모 되기. 일단 무조건 탈모예요. 무조건 네. 탈모인데 이 원형 탈모 될 거냐 or M자 탈모 될 거냐.
0: Okay.
1: 자, 여러분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이거를 더 좋아한다, 이걸 더 싫어한다, 뭐 그거를 뭐 일단 문자 상관없이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0: 네.
1: 어렵긴 하다.
0: I don't know, man. I think I know what I'm gonna choose.
1: 왜냐면 hair loss,
0: yes.
1: 그렇죠? 이거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것을요 hair loss라고 합니다.
0: Mm-hmm.
1: Hair loss is something that I think affects both men and women.
0: Yes.
1: A little, I think. You know,
0: more towards
1: statistically,
0: the men.
1: Probably more towards men, right?
0: Yeah.
1: But 여성분들도 충분히 hair loss 겪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0: Yeah, like, do you have, like, is your father bald, if you don't mind me asking?
1: Because,
0: like,
1: dad,
0: 원래 천천적이잖아요.
1: 그렇죠, 네네네. My dad, he... 처음에는 그 M자였어요. So he first had a receding hairline.
0: Okay.
1: 이제 나이 이제 뭐 70 넘었으니까.
0: He just shaved it off?
1: 아니요. 아직 머리 좀 있긴 있어요.
0: Oh, okay.
1: 있긴 있는데. 근데 위에 이제 bald spot도 있긴 있고요. 네. He's holding on to every
0: So that's
1: every
0: your future. You know that, right?
1: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빠는 우리 관리 하나도 안 했거든. 나는 관리하고 있잖아. 그리고
0: That's what he tells himself.
1: 그리고 와이프가 심어준대요. 와이프가 심어준대요.
0: Actually, I think it would be worth it.
1: 맞아요. So, you know, hair loss, like I said, it's not only for men anymore. It's for women and not just older generation.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이게 탈모 오는 거 아닙니다. These days, a lot of young people, both men and women, are stressing out over thinning hair and hair loss. 탈모는요, 요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0: Yeah, apparently it actually has a name for it. We have a name for it. It's called young loss.
1: Young loss.
0: Yeah. Experts say the main culprits are for like younger crowd or
1: 네.
0: stress. Irregular sleep and extreme dieting. I think
1: 맞아,
0: I've seen 맞아. This a lot online.
1: 네.
0: Like people post like videos of their like, oh my god, like she's so skinny, but then this is what happened because I got skinny. You
1: 맞아요.
0: Know, and they will share all the backstories of that.
1: 맞아,
0: and
1: 맞아.
0: Your hair basically starves when you don't eat right. 젊은 세대에서도 탈모가 많은데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가 가장 크대요.
1: 맞아요. And there was even this survey where a lot of people said that they rather give up coffee or even social media than lose their hair.
0: Oh, yeah.
1: Right. So. Asia, please tell us,
0: yes.
1: how do we protect our precious hair before it's too late?
0: Okay, so it all comes down to the daily habits. First, always have your, I think a lot of experts recommend like washing your hair not in the morning, like rather like at late at night,
1: oh.
0: I would say, to clear out like the day's gunk. Secondly, use lukewarm or cool water.
1: 그렇죠, lukewarm이 미지근한 물 말이죠.
0: Yes.
1: Mm-hmm.
0: Rather than like really hot water, you know? We don't want to like burn our scalp.
1: 진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만 머리 감지. 한 여름에도 나 뜨거운 물로 샤워해.
0: Oh, honestly, same here. Same.
1: 그리고
0: 또 머리 두피 다 발리고 자는 거.
1: 맞아.

0: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Because that leads to like, you know, if you don't dry out your scalp and you dry out your hair, 가려지고 yeah. 그쪽에 비듬도 냄새 생기고 나고. 냄새 나고 맞습니다.
1: Yeah, it's all about like the daily habits, guys.
0: 진짜.
1: It's not 네. a quick fix.
0: 아, 자, real quick. 탈모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1: 네.
0: 그럼 탈모 표현 영어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Mm-hmm.
0: 자, 머리숱이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1: 네.
0: 오케이, 이렇게 모발이 가늘어짐을 말하고 싶을 때 hair, my hair is thinning.
1: Yes.
0: My hair is thinning. 왜냐면 thin의 반대말 thick잖아요.
1: 네.
0: 좀 두꺼운. 그렇죠. So if my hair is thinning, that means your hair, you're basically, you're losing hair.
1: Yes.
0: 네.
1: But like, be careful. Don't say like, my hair is thin, because that's a totally different thing.
0: Oh.
1: I feel like thinning이라고 해야지, ing를 붙여야지 이제 네. 머리숱이 적어지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 M자 탈모는요, receding hairline입니다. Receding hairline. 이 receding, R-E-C-E-D-I-N-G. 뭐가 이렇게 뭐라고 했지? 이렇게 뒤로 빠지다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1: Yeah.
0: So if your hairline basically
1: is receding.
0: 그쵸. 이마와 이제 머리카락 시작할 때가 거기가 이제 hairline이잖아요. 그래서 if your hairline is receding, 그 머리카락 라인이 계속 뒤로 간단
1: 뒤로,
0: 말이잖아요.
1: 뒤로.
0: Yeah. 이마가 더 커진단 말이잖아요.
1: Yes.
0: So M자 탈모가 receding hairline. 그리고 원형 탈모, 이 머리 위에 중간에 빠질 때는 그거는 미국에는 bald spot라고 하거든요.
1: Yeah.
0: 네. 근데
1: I think so.
0: 영국에는 bald patch라고 또 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동전 이렇게 모양으로 머리가 뻥 뚫린 그 원형 탈모나 뭐 이렇게 부분을 탈모를 말할 때 미국에는 bald spot, 영국에는 bald patch라고 합니다.
1: Yes.
0: 네.
1: And lastly, this happens to me normally when I'm like really stressed out, like my hair is shedding.
0: my hair is shedding. 진짜. 이게 뭐지 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1: 네,
0: 이제 그 식이
1: Shed.
0: 되면 이게 털 빠지잖아요. So that's what's called shedding,
1: yeah.
0: right? Usually it's used for animals.
1: Mm-hmm.
0: 근데 사람들도 요즘에 이제 머리 빠진다고.
1: 빠지니까.
0: 네. 뭐 그냥 머리카락이
1: 털갈이처럼.
0: 뭐, 그렇죠.
1: Sadly.
0: 그럴 때는 뭐 그렇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죠, right?
1: Yes.
0: 네, for people. 자 그러면 약간 아시아.
1: We should choose. Yeah.
0: 네, 아시아는 This... 뭐가 더 뭐가 더 선호한다? 뭐가 더 싫다? That's up to you.
1: I think because I already have a huge forehead, I wouldn't want a receding hairline to become more of a 맞박이. And I actually had a friend.
0: 참.
1: No, 아빠가 맨날 그러더라고요. 자기 맞박이라고. Anyway, 아빠한테 배운 단어예요. I actually had a friend who had 원형 탈모 and he didn't look that bad. So I'm going to go with that one is better, I guess.
0: So for me, I think the bald spot is... If I had to choose, I want to say like worse be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with bald spots,
1: yeah.
0: right? 근데 저는 차라리 receding hairline일 것 같아요. 왜냐면 bald spot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1: 네.
0: 왜냐면 잘 안 보여. 눈으로 잘 안 보이면, you know 그 뭐지?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말 있잖아.
1: yes.
0: 눈 eye level로 안 보이면 까먹어요.
1: 맞아요,
0: you,
1: 맞아요.
0: You forget you have a bald spot.
1: Yeah.
0: 여기도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 왠지 엄청 탈 것 같아. 엄청 따가울 것 같기도 하고. And people I heard, if they have like a bald spot and something that bothers them, 잘 안 앉으려고 한대요. Because if they sit, people that are standing up get a little sensitive about it. 네. 일단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긴
1: Wait,
0: 있는데요.
1: But hello, 배용관님.
0: 네, 우리 HK 과장님. 네, you're number one fan. 근데 에이자 학교 가고 나서 에이자 까먹었어요. 진짜 out of sight, out of mind 됐거든요. 네, 네.
1: Gee, thanks.
0: So we're gonna get to your messages, but let's get to balance game number two. 주제는요.
2: Round two.
1: So if you couldn't wash your hair, would you rather have a ton of dandruff or very greasy hair?
0: 오, 자, 머리 안 감았을 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고른다면 지금 머리 한 며칠 동안 안 감았어요. 그러면 비듬 폭발 or 기름기 많아서 이 떡짐 되는 거 있잖아요.
1: What is wrong with our topic?
0: 우리 나가서 우리 임 작가님한테 뭐라 하시면 됩니다.
1: 아니요, 작가님은 너무 좋아해요.
0: 자, 샵 950. 네, 너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now according to one survey, about 32% of people said that they wash their hair every other day, right? That's the most common answer. Yeah. 설문에서는 이틀에 한 번 감는 사람이 좀 많은데요. How many days can you go without washing your hair, Asia?
1: I think my maximum would be 3 days, but I would shower on the 3rd day, if that makes sense.
0: Okay.
1: In the summer,

0: Or like if I exercise, I need to shower immediately. Like I can't do anything after. But normally I'd say I'm like normal people. I shower my hair every other day.
1: So 저는 하루 like for a full 24 hours, if I don't shower, if I don't wash my hair, 이 기름기가 좀 많이 생겨요.
0: That's because you're a guy.
1: 네. I feel 특히 like, 남성들 기름기 많이 생기잖아요.
0: Oh, actually another interesting culture difference I've noticed is that I'm not saying that everyone's like this, but because in Canada or America, we have very different types of hair, right? Yeah. 그래서 curly hair는 사실 오히려 매일매일 샤워하면 오히려 머릿결이 더 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샤워, 머리를 감는 샤워는 매일 하되 덜 머리 감는 게, I don't know, I feel like that's the norm of it.
1: Yeah, because I feel like people on purpose don't wash their hair every day because they want to upkeep a certain condition of their hair. 그쵸? 그래서, you know, basically that's almost like same as styling your hair.
0: Exactly.
1: Not washing your hair could be as same as styling it. 자, real quick, 비듬. 기름, 그쵸? 그 기름지고 떡짐, 이 부스스한 머리. 자,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듬은 영어로요, dandruff이라고 합니다. Dandruff, D-A-N-D-R-U-F-F. 샴푸 그 바로에 보면 dandruff, 뭐 anti-dandruff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flaky scalp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이 두피가 계속 이게 긁으면 그 껍질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비듬이 있잖아요.
0: Yeah, they'd be like, it's not dandruff, it's like something else. It's
1: Okay, sure. 그리고 기름기 많은 머리를요, greasy or oily라고도 표현합니다. Greasy or oily. 네, so I didn't shampoo my hair for a couple days. It's super greasy. 혹은 super oily라고 할 수 있죠.
0: And another thing that I saw a lot of like Canadians or Americans use is that they say, my hair is clean today. Oh, thank. Like I'm like, oh my god, your hair looks so good. And they're like, yeah, because it's clean. And I'm like, oh wow, I didn't know you actually used it like that. But okay.
1: 네, and it's because that just goes to show you how rarely they wash their hair. 요즘 나 머리 샴푸했어. 이것도 이제 요즘 이제 자랑, right? 자랑되는 거잖아요. And real quick, 부스스한 머리도 있잖아요. 특히 비가 많이 오면 a lot of people 네 이렇게 변합니다. Frizzy hair.
0: Oh my god, I have. I'm Hagrid.
1: Frizzy라고. Hagrid, 그 Harry Potter에서 Hagrid.
0: Yes.
1: 아, 그게 frizzy hair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Asia, real quick, which would you have, dandruff or very greasy hair?
0: Why?
1: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걸려야 됩니다.
0: I say dandruff.
1: Dandruff? Reason?
0: I don't know, man. It's like, what was the English expression? Something like lesser of the two evils?
1: Ah, lesser of the two evils. 두 개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하나는 덜 싫다.
0: Yes,
1: 둘 다 싫어하는데.
0: We also use that a lot in politics.
1: Lesser of the two evils. 이런 표현도 있죠. 저도 이 비듬, dandruff, 차라리 이걸 할래요.
0: Yeah.
1: 왜냐면 그러면 뭐 비듬 많으면 그냥 흰 셔츠만 입고 다니면 되잖아.
0: Oh
1: right? Just wear a white t-shirt. 비듬이면 저 이 셔츠 절대로 못 입어요.
0: Oh my god, no
1: black. Right? 여름에 특히 이제 흰 셔츠만 입고 다니면 되니까 it's okay, right? Alright, well, we're gonna get to your messages.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와서 I think 문자 요정 in hour number two we'll get to them, 여러분. Don't worry.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That was today's That's What You Think.
0: Oh, is that it?
1: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해야지.
0: 그건 네 생각이고.
1: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스무디하게 넘어가자, 이제. 자, 끝났으니까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도전하려면 아쉬울 걸. 이거 이름 뭐죠?
0: Easy peasy quiz.
1: That's right.
0: 실시간. Sorry.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1: 네, 여러분 진짜 쉽고요. The questions we ask, and if you get three correct, all the prizes you get. 너무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righ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0: Yes,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가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에게 연결하겠습니다.
1: 자, 전화번호는요. 051-744-6693, 6694, 6695, 6696. 지금 전화 주세요. 네, 기다린 동안 에스파가 부릅니다. Lemonade.

0: Wait, oh my god, stop.
1: Okay, okay.
2: 자, 오늘의 EPQ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숑.
3: Hello.
2: Hello. Hi.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함영동에 살고 있는 김나현입니다.
2: 함영동에 계시는 김나현님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자,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How do you feel?
3: Actually, I'm being nervous.
2: Oh, nervous 하대요.
4: I hear you, queen.
2: 네.
4: Yes.
2: 방금 뭐라고 불렀어요?
4: I hear you, queen.
2: 어, 우리 나연 도준자님 에이자가 queen이라고 불렀어요, 방금. 네.
3: Am I?
2: 네. 나연 마마!
4: Oh my god.
2: 원래 그때 옛날에
4: 뭐 왜 이렇게 도준자... 세대가 달라졌어요? 사극이 됐잖아요.
2: 네. 자, 우리 나연 queen님. 자, 오늘 EPQ 도준자인데요. 세 문제만 맞추면 커피 쿠폰, 치킨하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뭐 도전 뭐 가거나 한 마디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3: 아, 백화점 가겠습니다. 오!
2: 뭐 퀴즈 안 맞춰도 백화점 가도 돼요.
4: Yeah, right.
2: 근데 상품권 들고 가면 얼마나 더 여유로울까, 그렇죠? 자, 네. 세 문제만 맞추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나연님, are you ready?
3: I'm ready.
2: 자, okay. Let's get it. 첫 번째 퀘션 나갑니다.
4: 퀘션 넘버 1. Sorry, do you want to go first?
2: 아니요, 아니요, 이거 주세요. 자,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verb to complete the sentence, Asia.
4: 네. There, 뭐뭐뭐뭐, a book on the table. A, are. B, is. C, am. 그러니까 there, 뭐뭐뭐에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2: 오, 자, A, are. B, is. C, am.
4: What do you think?
2: 정답은요?
3: B is.
2: B is. 자, 나연님, 일단 0%부터 100% 얼마나 확실합니까?
3: 이거는 100%죠.
2: 이야, 100% 정도면 바로 넘어가죠. 맞췄습니다. 네, 정답이 is입니다. 자, 북이 단수임으로 there is를 사용하잖아요. So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4: 오케이, 일단 커피 쿠폰.
2: 와! 축하드립니다. 자, moving on to question number two. 이번엔 뭐를 드리죠, 에이샤?
4: 치킨 세트.
2: 아, 나연님, 치킨 세트 꼭꼭 받아가십시오. 자, are you ready?
3: Yeah, of course.
2: 네.
4: Okay.
2: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word.
2: Asia, how long have you lived in Busan?
4: I have lived here, 뭐뭐뭐, 18 years. A, since. B, during. C, for. D, while.
2: 자, 그래서 빈칸 채우기. Asia가 I have lived here, 18 years. I have lived here since 18 years. I have lived here during 18 years. I have lived here for 18 years. I have lived here D while 18 years.
4: 뭐가 자, 초이스... 가장 자연스러운가요? 감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3: 아니면 since like.
4: 아, okay, okay, you're close.
2: Since
4: you're close.
2: 좀 헷갈린다.
3: 가겠습니다,
2: for. For로 갈 거예요.
3: 네.
2: 어. 자, 근데 두 개 고민하다가 왜 for로 갔죠? 얼마나, 이건 얼마나 확실합니까?
3: 아, 그냥 감이죠.
2: 아, 이건 감으로 간다.
4: Yes, trust 네. your gut.
2: 네, 자, for, C, 맞습니다! Correct! 18 years는 기간이므로 for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4: Yeah, since is more like since 2000 something something.
2: 그렇죠. 이 특정 느낌? 시점을 말하는 거죠. 자, 나연이 두 번째 맞추니까 뭐를 받아가죠?
4: 치킨!
2: 이야! 자기가 더 알고 있네. 치킨 줘야죠. 맞죠? 좋아요. 자,

0: 사장님 이제 마지막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걸린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은 아까는 좀 nervous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느낌 어떠세요? 기분 어떠세요?
1: 두 배로
0: 넓었습니다. 두 배로 넓었습니다. 자, 걱정 마세요. 최대한 저와 에이자가 세 번째 문제도 일단 뭐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2: 'Choose the best answer to complete the dialogue.'
3: Oh, Asia, you look so tired today. Did you sleep well?
2: No, I didn't. I was all night worrying about the presentation. A, tossing and turning. So, no, I didn't. I was tossing and turning all night. B, no, I didn't. I was catching some Z's. C, no, I didn't. I was spilling the beans.
0: 어, 이거는 조금 어렵다.
4: 야,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0: 나연님,
4: 뭔가 느낌이 와요?
1: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4: 네. Gotcha, no worries.
0: 자, 이 대화를 듣고 알맞은 표현을 넣으면 됩니다. Asia, you look tired. Did you sleep well?
2: No, I didn't. I was tossing and turning all night.
0: 네, 그게 A고.
2: B, no, I didn't. I was catching some Z's all night. 다음 C, no, I didn't. I was spilling the beans all night.
0: 네, 어, 너무 뭐를 걱정해서 잠을 못 잤대요, 예자가.
4: 네, 잠을 설치다.
0: 잠을 못 자면서
4: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0: 어떻게 하지? 내일 프레젠테이션. 나연이 좀 느낌 뭡니까?
1: 네,
4: 와!
1: 어?
0: 자,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1: Tossing and turning?
4: 예!
0: 아, 어떡해. 무슨, 뭐가 얘야.
1: 아니,
0: 더 크게 예라고 해야지. 맞췄습니다. 네. Tossing and turning. 뒤척이다, 잠을 설치다 표현이죠. 네. 나연 축하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까지 받아갑니다. How do you feel? 네, 지금 기분 어때요?
1: 아, 저 바로 준비하고
0: 아, 바로 뭐라고요? 백화점 갈 거라고요?
1: 백화점 갈 준비해야죠 이제.
0: 아, 역시 이제 좀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백화점 갈 수 있겠다. 나연 축하드립니다. You are today's winner of EPQ.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뭐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있습니까?
1: 아, Asia?
4: Yeah.
1: Or Asia? Yeah, you're very beautiful.
4: Thank you.
0: 자, 나연님 저는요.
1: 아, good looking.
0: 너무 억지로 나왔다. 너무 억지로 나왔다, 나연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연이,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일단 축하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1: Bye. Thank you so much.
0: 네. 자, 그죠? Tossing and turning이 그 이제 뒤척할 때, 뒤척거리는 걸 말하는 줄 알아요, 잘 때. 네. 아까 catching some Z's라고 봤는데,
4: 네.
0: catching some Z's는 이제 자는 거예요. 이게 Z's가 이거 코걸음 소리를 흉내내는 거, 그 catching 네. some Z's잖아요. 마지막 spilling the beans, 이건 무슨 뜻이죠, Asia?
2: I feel like this is kind of similar to like I have tea.
0: Spill the tea라고도 요즘이라
4: yeah,
0: 말하잖아요.
4: Spill the tea. 뭔가 네. 그런 뭐라고 하죠? Like gossip?
0: 이게, 그쵸. 이게 뭐지? 그 뭐
4: 잠깐 like, 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다 말해 라고
0: 맞습니다.
4: 할 때 spill the beans.
0: 네,
4: spill 뭐, the tea.
0: 비밀이나 그리고 이렇게 막 꺼내는 말 꺼내는 걸 spilling the beans라고
4: 네,
0: 하죠.
4: 비밀을 누설하다.
0: 맞아요. Asia,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너무 재밌을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또 봬요.
4: Bye.
0: 네,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at 7 o'clock. More show for you.

0: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3: 와우,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gone on a blind date. I wonder who's gonna show up.
2: 저기 혹시 다니엘? 좀 굴려야 알아듣겠지? 다니엘?
3: Yes, hi, I'm Daniel, Minsoon's friend from college. She's told me a lot about you. Said you're her best friend?
2: Minsoon, Pep, yes, best friend.
3: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I'm Daniel. I just came back from the U.S. a month ago. It's really lucky to meet you today.
2: Nice to meet you. My favorite color is pink, and my hobby is reading, and I have a dog.
3: Oh, well, so I wanted to ask something, since you probably know a lot about Korean mobile systems.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Plan? 그 MBTI 말하는가 보네. URJ 플랜이 있단 걸로 봐서 계획적인 J인가 보네요. 저는 좀 즉흥적이라서요. P 저는 ENFP 좀 활동가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3: Are Korean cell phone plans really that complicated? Can you recommend me one?
2: Recommend면 추천인데? 어떤 MBTI인지 맞춰봐라 뭐 그 말이죠. 이렇게 막 적극적이시고 나를 좀 좋아하는 걸 표현 잘하는 걸 보면은 ENFJ 선동아 타입 그렇게 보이네요. 맞죠?
3: ENFJ. Well, that's such a unique name for a plan. I guess I'll change mine tomorrow for the one you recommended.
2: 뭐야 자꾸 플랜 하는 게 오늘 이후 뭐 내랑 만날 계획도 다 플랜 안에 있다 이 말인가 보네. 그렇게 내가 좋나. 이 지긋지긋한 인기. 오늘 배워볼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3: What's your cell phone plan?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What's your cell phone plan?
1: Plan은 보통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 요금제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핸드폰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 이것을 영어로는 cell phone pla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요금제를 쓰냐는 질문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I have an unlimited data plan이라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3: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4: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4: Let's tune in.
6: 맞다. All Star.
4: 이피큐 신청해야지.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ime for 입이 터지는 small talk. And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hi, hi. 아, Minju Sam 왔으니까 인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Dr. 수님이 Minju Sam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고수님도 Minju Sam 환영합니다.

0: 그리고 Winter is coming. 민주 쌤 안녕하세요. 하트 두 개까지 보냈어요.
1: 오, 감사합니다. 하트. 네.
0: 역시 네 팬들 와 있군요. 자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How are you?
1: I'm feeling great today.
0: 그렇지. 좀 한숨으로. I'm feeling great.
1: 너무 좋죠 뭐. How are you?
0: I'm feeling great as well. I'm just kidding. No, I'm getting by. I'm getting by. Okay. 또 저번 주, you know, I told you how I hate summer.
1: 네. Yeah.
0: 그래서 벌써 이 조금씩 짜증이 에너지는 이게 you know my energy levels are going down but my you know my annoyance levels is going up.
1: Oh, no.
0: 이 짜증이 이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But I'm doing okay.
1: Okay.
0: I'm smiling. 네.
1: Good. So Minsu, when you have a few minutes to relax, 네. do you ever just open your phone without thinking?
0: Oh, 그냥 아무 이유 뭐 You know, 멍 때리면서, and I don't even have a reason, I just take out my phone.
1: Right.
0: All the time. 여러분, 폰 꺼내려고 이유가 필요해요?
1: And once you start watching short videos, isn't it hard to stop?
0: 진짜. We talked about this on the Friday show last week. Mm-hmm. 이 도파민 때문에, 이 doom scrolling, 이제 infinite scrolling.
1: Right.
0: 너무...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1: 멈출 수 없습니다.
0: 멈출 수가 없어요. Cannot stop.
1: Exactly. 네. And these days, I feel like everyone has had that moment. You know, you open your phone just to check one thing.
0: Yeah.
1: But suddenly, you're watching something completely random.
0: 맞아요. 진짜. 이 가끔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나 들어 누가 카톡 왔는데 나 이 사람 번호 좀 줘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보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잠깐만 무슨 notification 왔네 재밌는 거 왔다 and then you're looking at for 10 minutes and then you get 빨리 전화번호 뭐 하고 있니 right 진짜 그럴 때 너무 많아요
1: 진짜 너무 많습니다 and the funny thing is the more you watch the more specific the videos get.
0: Oh yeah.
1: 너무 무서워요.
0: 이거 이 algorithm 때문에 right. 너무 무섭습니다. Mm-hmm. So true, so true.
1: Mm-hmm. 네.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we all experience these days. Short videos, recommendations, and getting completely pulled into random content.
0: 진짜 바로 저입니다. 거의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오늘 배울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it's a topic that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as well can relate to.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알고리즘이 날 너무 잘 알아요.
0: 진짜.
1: Yeah. Here, algorithm refers to the system that recommends videos, posts, or content based on what you've watched before.
0: 네.
1: 우리 잘 알고 있는데. So when someone says,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they're joking that the recommendations are almost too accurate.
0: 맞습니다.
1: 무서울 지경이에요.
0: 네. 진짜. Because algorithm? And now, I don't know the science behind it, but tell me if this you experience this yourself. Mm-hmm. 요즘 이제 뭐 저도 가끔씩, you know, 뭐 special 한 날 이렇게 되면 와이프 뭐 생일이나 딸 생일이나 와이프도 똑같이 뭐 제 생일이나 왜 생일밖에 생각 안 되지? You know, like special reasons to give each other presents, yeah. right?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유 없이 선물 줄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요즘 선물 찾으려면 그럼 어디를 봐요? 요즘 뭐 트렌디한 선물 뭐 있지라고 뭐 IG,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So that algorithm doesn't only stay on your phone. It goes to other people's phones too.
1: That's scary.
0: 같은 한 집에 같은 와이파이 쓰고 계시는 분들요. 똑같은 광고나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wow. 요즘 와이프 뭐 선물이나 이런 거 서프라이즈를 못해요.
1: 이미 다 알고 있어요.
0: 네, 왜냐면 이 와이프가 절대로 검색할 건 아닌데 폰에 뜨기 시작해. Oh. 그럼 저를 물어보죠. 혹시 뭐 최근에 이거 샀어? 라고 이런 질문하거든요.
1: 와우.
0: 너무 무섭습니다.
1: 무섭습니다, 정말요.
0: 네. So that exactly, you know, it means, you know,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So my phone knows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1: Yeah.
0: 내가 나 대해서 아는 것보다 폰이 나를 더 잘 안다. 그
1: yeah.
0: 말이잖아요.
1: Mm-hmm.
0: 네. 자, 그러면 my algorithm keeps showing me things like 점점점. 뭐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것만 계속 보여줘. 예를 들어, and then you list the things, right?
1: Right.
0: Or 요즘 알고리즘보다 feed라고도 하잖아요.
1: Mm-hmm.
0: Feed. My feed knows me too well. Feed가

0: 말을 너무 잘 알아.
1: 네. 어때요? 거의 먹방인가요?
0: 아마 제 뭐지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거의 뭐더라? 요즘에 네 먹방 플러스 요즘 그 뭐지 이 오늘 토픽 일부 토픽도 그 스킨 케어 막 같은 거 머리 케어 있잖아요. 요즘 이 네오 케어 영상도 피드에 많이 뜨기 시작해요. 네.
1: Okay.
0: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you know if so, shows up on my feed these days a lot.
1: Right. 네. 어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algorithm got me. It got m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당했다, 넘어갔다 이런 느낌인데 요즘은 네. The algorithm got me. I was going to watch just you know, like one video,
0: 네.
1: but the algorithm got me.
0: Gotcha! 이렇게 맞아요.
1: 당했어, 알고리즘에. 딱 맞습니다. 1분만 보려고 했는데
0: 네.
1: 몇 시간씩 보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0: 진짜. They know how to make you like keep watching.
1: Yes.
0: Right? And you know, we talked about this last week too. It's because they're feeding into your dopamine sources. Like
1: right.
0: They know what's in your brain.
1: I know.
0: They know what your brain likes. So basically, if we keep feeding Minsu's brain this, his finger's not going to stop scrolling. 이 말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네.
1: 맞죠.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이 표현을 그러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insuna, why are you watching cake videos at midnight?
2: Minsu,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1: Well, you're on a diet.
2: What? Watching isn't eating.
1: Well, tell that to your craving.
2: 잠깐만, hold on. Is there a bakery still open nearby? 근처에 아직 하는 빵집 있나? 어, 있다, 있다, 있다. 민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혹시 여러분, 여기 광안리 쪽에 뭐 밤 12시까지 하는 빵집 아시면 네
1: 추천 좀 해주세요.
0: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 가끔씩 밤에 막 식빵 뭐 토스트 이런 거 땡길 때 있거든요.
1: 있죠.
0: 네. 좋습니다. So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되죠?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One video turned into three hours. 영상 하나 봤는데 세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이 표현 정말 요즘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Story of my life.
1: Yeah.
0: Story of my life.
1: So when someone says one video turned into three hours, they mean they started watching one video, but somehow ended up spending way more time than they expected.
0: 네.
1: It's usually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short videos or content that keeps you scrolling. 계속 나오는 그런 영상들.
0: 맞아요.
1: 사실 저는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0: 어 그래요?
1: 저는 그 중독될 것 같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한번 보면 이 빠져나오기 힘든 거는 경험을 해봤죠.
0: 맞습니다. 저 최근에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왜냐면 my wife told me to take the chicken out of the freezer. 이게 그 냉동시킨 그 닭을
1: right.
0: 꺼내라고 했거든요. I was like, okay, I will. And then I started looking up chicken recipes on my phone, right? Chicken recipes turn to chicken videos. Chicken videos turn to mukbang videos. Mukbang videos turn to, and then like, you know, and then the list goes on and on.
1: Oh, no.
0: 2 hours pass by, and my wife says she's 5 minutes away from home.
1: Uh-oh.
0: And then I was like, oh, 5분 뒤에 온다고? Okay. 맞다, the chicken!
1: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0: Exactly. So like I said, story of my life.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I lost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느낌인데, but it's basically because of your phone that you lost track
1: right.
0: of time.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ne episode turned into an entire season. 자,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그냥 시즌 하나를 다 봤어. Okay. I was only going to watch one thing.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알려드렸습니다. I lost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0: 네.
1: 표현이 있었고 아니면 이런 표현 좋은 것 같아요. Where did the time go? 시간 어디 간 거야?
0: 네. Where did the time go? I know where. On your phone.
1: Oh no.
0: Right? The time went to your phone. 그렇죠. 아 근데 특히 이거 하나만 보고 자야지. Just one more video. Just one more video. 이 표현, that turns into 50 more videos. 네. 자, 여러분, I know all of you are guilty of it too. I know all of you are guilty of it too, right? Just one more video. 자,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이거는 어떻게 실제

0: 별아우런 문자 중에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들어오자마자요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네요. Winter is coming 님과 네코 모에님. 방금 새로 오셨어요. 방금.
1: Winter is coming 님요.
0: 네네.
1: 이번 매주 화요일 민주쌤 코너 때문에
0: 네.
1: 한 들어온 지 한 오늘 뭐죠? 오늘 6월 2일이죠. 한 8개월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0: 서머 아니었나요? 언제 윈터로 바꾸셨지? 제가 Summer is coming으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윈터이셨군요.
1: 네. 네. 그래도 뭐 네코 모에님은 예전에 이분도 한번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네코 모에님, if this is your first time, welcome to the show. 저랑 오늘 1일 됐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너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일이 돼서.
0: 근데 이제 더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있어요. 우리 고수님이요. 네. 고수님이요. 2등하셨어요.
1: 아 2등했어요?
0: 그리고 낙지연이님이요. 네. 어제 1등하셨잖아요. 네. 오늘도 1등하셨습니다. 와우. 야 이번 주 진짜 낙지연이님께서 한 주 연속 1등을 하실지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1: Friday까지.
0: 네, Friday. 네. 네. 그래서 우리 고수님의 이 타이틀을 뺏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it's me, 민수. 한번 더 컴백 해야 되나? 네, 일단 보겠습니다.
0: 네, 우리 유수님 문제어정 오니까 귀신같이 다 사라짐. 진정하세요. 네, 어제 한 번 안 오셔가지고 기를 모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조금만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사이언스 익스페리멘트 한번 해볼까요? Shall we try a science experiment?
0: Yeah, for sure. Like what?
1: If 문자요정 goes off screen, 이거 유튜브 시청자들 더 올라가는지. 네, 이거를 한번 네. 궁금하네요.
0: 그 사이언스 익스피리언스보다는요.
1: 익스페리멘트.
0: 익스페리멘트보다는요. 네. 이거는 뭔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미 세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1: 왜요?
0: 그렇게 하자라고 뭔가 암묵적 동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 후추님께서 아,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순위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1등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
0: 나쁘지 않지 않나요?
1: I welcome it.
0: 그니까요.
1: I want to get some of these people on the line.
0: 그니까요.
1: I want to talk to them on the phone.
0: 진짜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There's a couple people I'm thinking off the top of my head. 제 지금 머릿속에 너무 이분들이랑 통화하고 싶은 분들 몇 명 있긴 있거든요.
0: 혹시 한 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It could be you. 너무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I want to hear your voice.
0: 네, 그렇습니다.
1: 더 좋으면 영상 통화하면 진짜 최고입니다.
0: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1: FaceTime? Oh, I would so welcome it.
0: 네네. 그래서 이제 순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 우리 그 두 번째 라운드가요. A ton of dandruff.
1: Dandruff.
0: 네, versus
1: 비듬.
0: Or very greasy. 떡지는 거인데 그쵸. 조현철님께서는 네. 네, 차라리 M자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1: 아 그거는 차라리 네. 이 원형 탈모
0: 아 네. 네 원형 탈모
1: spot or M자 receding hairline
0: 아 네네네 네. 그리고 고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저는 그냥 비듬하겠습니다. 떡진 머리는 못 참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더 할 게 없네요. 네. DJ죠? Drop the beat. How dare you.
1: 너무 일하시네요.
0: 네. 네? 그 굉장히 응원이 되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상균킴님께서 우리 요정 응원하는 아저씨 팬 한 명 추가합니다. 에이샤 때랑 비교되는 텐션 너무 슬퍼. 저 안 슬픕니다. 안 슬퍼요.
1: 네. 네. Being sad 기쁩니다. is 그쵸. Losing and 문자이중 doesn't lose.
0: 네네네. 자 오늘의 뉴스 뭐냐면 Does playing basketball or volleyball actually make you taller? 이거는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 통용되는 지식인 것 같아요. Isn't it?
1: Playing does playing basketball or volleyball
0: like
1: help
0: sports
1: you grow?
0: Actually like jump a lot.
1: I think the opposite. Playing basketball or volleyball, 네. I think would make you shorter.
0: Oh, why is that?
1: Because
0: of the jump, gravity.
1: Because of gravity.
0: Uh-huh.
1: Jump 하면 다시 내려와야 되죠. You have to come back down after you jump.
0: That makes
1: right?
0: sense.
1: And I think that's going to do a number on your like knees.
0: Oh,
1: and I think
0: 있겠네요.
1: You know that cartilage and what's that? Ligament인가 cartilage인가? The thing between your bones.
0: 뭔지 알아? 그 성장판 말씀하시는 거죠?
1: 그 palate.
0: Palate.
1: 네. Growth plates.
0: 플레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출처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뇌피셜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농구를 해서 키가 큰 건지 아니면 키가 커서 농구를 하는 것인지 뭐 배구든 뭐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1: Second choice 100% 확실합니다. 키가 네. 커서 농구 하는 게 맞잖아요.
0: 네, 분량 좀 늘리려고 넣어봤어. 너무 짧아지면 안 되니까. 자, 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중요한 게 professional players, 그렇죠? 그 basketball over 90% purely genetic. 무조건 유전자예요. 키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1: I'm sorry, 네. Steve.
0: 유전자예요. 네. 유전자인데.
1: 어떻게?
0: 아니 저 괜찮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1: Oh, I didn't know. Sorry. I thought you were sad.
0: 네, 전 off the record. 네. 177입니다.
1: 오.
0: 민수 씨가 188 아닌가요?
1: 8 뒤에 8 빼세요.
0: 아, 8 빼야 되는군요. 네. 180, 180. 아.
1: 근데 180 네. 좀 큰 편입니다.
0: 아, 민수 씨 엄청 큰 편이세요. 네. 저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그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점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가? 이걸 알아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요. 점프는요. is a growth booster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점프를
1: really?
0: 하는 게. 네네네.
1: Interesting.
0: So repetitive jumping gently stimulates the growth plates at the ends of your bones. This vertical stress boosts growth hormones secretion.
1: Secretion.
0: Secretion.
1: Yes, correct.
0: Helping you fully reach your maximum genetic potential. 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숨은 키까지 제대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가. 이것도 이제 소아 또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 네.
0: 먼저는 단단한 바닥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1: Hard floors.
0: Hard floors.
1: Okay.
0: 예를 들면 아스팔트 같은 거. 그리고 또는 뭐 좋은 쿠션이 좋은 운동화 또는 마룻바닥이나 우레탄 코트에서 뛰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이에요. Bones grow while you sleep. Stretch out your muscles after working out and prioritize deep rest. 라고 합니다.
1: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저.
0: 네. 근데 그래도 가능할 거예요.
1: 무슨 말이죠? What does that mean?
0: 우리 모두가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서도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수 씨 안 해도 되잖아요.
1: 왜 저를 보면서 청소년기가 지났는데라고 Why did you stare at me like that?
0: 저도 저 네. 자신에게도. 네. 그렇죠.
1: Okay.
0: 네.
1: 네. So does basketball or volleyball help you grow? So I guess yes, it does.
0: Yes, it does. But not like. Like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그 정도로 더 잘하지는 않는다.
1: 네.
0: 네.
1: So 유전이라서.
0: 네네.
1: 유전, hereditary라고 하죠. 네. 그래서 I'm sorry, 유재정. 어떡해요? 유전이래요. 할 수 없습니다.
0: 저 갈래요.
1: 가세요.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ng.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떡 사이소 떡.
4: Wow, that looks really tasty. It kind of looks like jelly or maybe cotton candy. 그거 이름 뭐예요?
2: 아, 이거는 떡. 떡. 요게 떡이라 하는 건데. 자, 한번 드셔 보이소.
4: Oh, thank you. Oh, but first, I have allergies, so I do need to check. Does this have dairy?
2: Diary. 여기는 떡집이라 예. 다이어리 살라무죠. 짜게 못 본 거 보이지 예. 글로 가 있어. 오케이. 다이어리 no here.
4: So you're saying all the food here is dairy free, right? That's great. Oh, then how about nuts? Which ones don't have nuts?
2: Nut. 아이고, 녹그릇 말하는가 봐. 요새 K-컬처라 해가 한국 그릇도 인기라 카드만은. 자, 이리 와보소. Come on.
4: Come on? Wait, are you taking me to a nut-free store or something?
2: 자, 내 손가락 잘 보이소. 여기 쭉 가가, 옆으로 돌아가, 직진해가, 다시 돌아가,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좀만 더 가면 거기 녹그릇 팝니다.
4: Ah, got it. You just pointed me to a place with no nuts. All right. I'll go check it out. Thank you. Bye.
2: 아이고, 안 사도 되니까 요거는 하나 먹고 가 있어. 이게 한국의 정이다, 인겨. 자, 아, 맛이나 보이소.
4: Oh, thank you. But I am worried about an allergy. So I'll pass. Thank you anyway.
2: 아이고, 참말로. 뭐 사는 게 억수로 급한가 봐. 이 맛난 떡을 안 먹고 가네. 아이고, 어여 가 있어. Bye. See you soon.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4: Does this have dairy? Does this have dairy?
2: Does this have dairy?
1: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을 통틀어서 dairy라고 합니다. Dairy.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을 때 I'm allergic to dairy 혹은 I can't eat dairy 라고 말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Does this have dairy?
4: Does this have dair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1: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1: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4: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